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자, 잠시 호우경보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8시 55분을 기해서 전북 김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고요.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나 하천변, 계곡, 해안가도 접근을 되도록 자제해 주시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수로 정비나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역시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저도 다른 사람들의 구매 후기 역시 많이 보죠. 많이 보는데 꼭 사고 싶은 건 아무래도 자꾸 좋다는 얘기를 더 보려고 애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 이렇게 좋다잖아. 이렇게 괜찮다잖아. 하면서 위안을 얻고 사야 될 약간 명분을 만드는 느낌도 들어요. 반대로 단점 위주의 후기를 찾고 있을 때는 뭐랄까, 그래, 이거 별로야 라는 어떤 공감을 더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이걸 안 사기 위해서 어떤 강제적인 방법으로 안 사도 되는 이유를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후기를 볼 때도 이미 선택적인 마음의 편집이 있는 거죠. 뭐 진짜 사고 싶은 거야.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건 말건 들리겠습니까? 보이겠습니까? 심지어 안 좋다, 사지 말아라 그래도 아닐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결국 사서 직접 경험한 뒤에 후회를 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이거 다들 공감하시나요? 저는 이런 일이 진짜 많긴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것에 이제 꽂힌 거죠. 꽂히면 아, 답정 넣은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안 좋다 어떻다 얘기를 아무리 써놔도 이제 그걸 약간 흐린 눈으로 안 보게 되나 봐요. 그리고 사서 뭐 나름 나에게 이만저만 괜찮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 이래서 그랬구나, 이제 이런 뒤늦은 깨달음과 후회를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인생을 우리가 미리 뭐랄까 맛보기라도 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러질 못하니까요. 인생은 선택했다면 후회하지 마시고 이러기도 하는구나 저러기도 하는구나 정도에서 받아들이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게 어떨까요? 오늘 월요일 3부는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추억하는 노래들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을 공유하는 시간이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예요. 언제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입니다. 노래하는 추억들 오시는 방법이에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둘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 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이상은의 그대 떠난 후, 박성신의 한 번만 더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감정을 누군가와 나누면서 해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답을 원하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라기보다 그저 하소연하면서 쌓인 감정을 흘려보낸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다. 나의 경우 고민, 문제, 개인적 괴로움을 남과 나누지 않는다. 친구를 신뢰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니다. 신뢰와 인내의 문제가 아닌 취향의 차이다. 고민을 해결하고 감정을 해소하는 방식의 차이다. 말했을 때 속이 후련하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서 내가 행복했다면 기꺼이 털어놓았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오히려 무엇하러 말하나 하는 회의감부터 들고 난다. 털어놓아야 한다는 중압감에 털어놓고 더 큰 자책감과 괴로움에 시달린다. 말하고 나면 나의 고통을 상대에게 전가시켰다는 죄책감, 해결되지 않을 문제를 언급했다는 괜한 후회만 든다. 고민을 꺼내놓으며 남과 나누는 사람이 있고 혼자만의 세상에 깊이 들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소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나는 혼자가 편했다. 혼자 해결해야 조금씩 답이 보였다. 고민을 가득 안고 집에와 펼쳐놓고 하나하나 뜯어보고 생각하고 울고 정리하고 글로도 만들어보고 질문하는 과정이 내게는 베스트였다. 그래야 비로소 쌓인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곱씹고 또 곱씹으며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 나를 조금씩 치유한다. 정답은 자신의 감정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고 기분이 나아지고 씩씩해졌다면 그게 정답이다.

박상민의 그대 웃어요 였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진민영의 내향인입니다 였어요. 홀로 최고의 시간을 보내는 내향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 내향인이건 외향인이건 어떤 속내를 밖으로 털어놓는 거 이건 그냥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외향인이 무조건 고민 해결하는 법에 있어서도 무조건 남들과 시끌벅적하게 뭔가 밖으로 꺼내놓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결론을 내리고 늘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라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뭔가 외향적이라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항상 뭔가 유쾌하게 뭔가 분위기 메이커 이런 걸 자처하더라도 자기의 속내만큼은 어지간해서는 좀 안 꺼내놓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향인 외향인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오늘 이제 이 글은 내향인입니다 해서 출발하는 거고요. 홀로 최고의 시간을 보는 내향인 이야기. 외향성이 환대받는 그렇게 보이는 듯한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온 한 내향인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정형화된 좋은 성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내향인으로 살아가는 행복이 무엇인지 뭐 그런 얘기들을 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건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 기분이 나아진다면 그게 정답인 거죠. 문자는 2부에 보고요. 1부 끝곡입니다. 남궁옥분 나의 사랑 그대 곁으로.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의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2장 법문입니다.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4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김앤투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2부 첫 곡으로 박중훈의 비와 당신 전해드렸어요. 차미순님 그리고 독수리님이 듣고 싶다고 하셨던 노래였습니다. 날씨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곡을 골라주신 게 아닐까 싶네요.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603 뒷번호 쓰시는 분 일찍 오셨고요. 그리고 황금배련님 어서 오십시오. 아, 8월 한 달, 네, 진짜 애쓰셨습니다. 우리 신복수님도 마찬가지. 8월이 가고 있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고, 그쵸? 부산은 어젯밤에 급 소나기가 지나갔어요. 근데 비가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또 많이 내린 곳은 너무 내리고 있고 이래서 비 피해 또 걱정 때문에 그냥 운치 있게 즐기는 비는 약간 한 6월 전까지인가 봐요. 왜냐하면 장마 지나고 또 여름에 내리는 비 그리고 가을 태풍이 또 더 무섭고 이래서 한 6월 7월 넘어가면서부터 비는 낭만을 운운할 수 있는 비가 좀 아닌 것 같아서 마냥 편하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꾸리님 어서 오십시오. 활기찬 월요일 아침이라고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신대요. 좋네요. 그리고 2386 뒷번호 쓰시는 분, 1102 쓰시는 분, 정인님, 부산갈매기님도 어서 오십시오. 8월도 끝나네요. 9월달에는 더 확실하게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좀 더 제대로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겠죠? 확실하게요 라고. 그리고 1203 뒷번호 쓰시는 분, 현주님도 와 계시고요. 은선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매달 말일에 한탄 아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경미님이. 그러게요. 잘 보냈고 못 보냈고를 굳이 막 따져가면서 살 시간도 없는데 그 이상하게 말일이 되면 괜히 뭐 나는 이래저래 열심히 뛰어왔고 해놓은 게 없지 않은데도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내 마음에 다 차지 못하는 한 달을 보내고 뭔가 좀 자책할 일을 먼저 생각하고 눈에 띄고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한 달을 그냥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우리 1년을 그냥 살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처럼 한 달을 그냥 살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영희님도 어서 오세요. 또 도광택님, 그 무서웠던 8월이 가네요. 지난 여름을 기억하며 9월은 좀 더 즐거운 일 많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라고.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건 대단한 뭐 대박 이런 것보다도 항상 조금 더 나아지는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고 꿈꾸죠. 그리고 1493 뒷번호 쓰시는 분, 0016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권용섭님 어서 오십시오. 8439 뒷번호 쓰시는 분은 저도 때로는 마음이 많은 직장 동료들이나 지인들에게 저의 속내를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못할 말 한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소개해드렸던 그 부분인 거죠. 뭔가 내가 이 어려운 얘기를 꺼내고 나면 괜히 함께 막 고민해주고 걱정해주는 상대를 보면 내가 괜히 나 혼자 그냥 고민하고 지나가야 될 걸 저들에게 내가 전가를 시켰나? 괜히 마음 불편하게 했나? 이런 자책이 생기는 거. 이것도 뭔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많은 사람들, 남을 너무 헤아리는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착해가지고 또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지인에, 내 가까운 그런 내 사람이 나에게 고민을, 속내를 털어놨다고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해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같이 정말 진심으로 아파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7206 뒷번호 쓰시는 분들, 네, 어서 오세요. 8월의 마지막 날인데 9월 첫날인 줄 알고 아침에 잠시 허둥듯.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월요일이고 뭔가 좀 시작하는 느낌 때문에 9월 1일이 벌써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노래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5032 뒷번호 쓰시는 분도 어서 오세요.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관절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리치료하면서 방송을 듣고 계신다고. 저는 예전에 그 물리치료실에서 귀에 이렇게 꽂고 계신 분들이 뭘 그렇게 거기서 듣나 하셨는데 라디오를 들으시나 봅니다. 아이고 거기서까지 어쨌든 감사하고 얼른 치료 잘 받으시고요. 치료 잘 받으면 되죠. 2781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은주님 반갑습니다. 우리 권용섭님 아까 인사 나눴죠? 나눈 것 같은데 순간 헷갈리네요. 자 이번에는 도광택님의 신청곡을 전해드립니다. 브라더스 보의 Try to Remember.

브라더스포의 Try to Remember 전해드렸습니다. 27116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름을 어떻게 지내시나요? 하셨는데 여름은 예, 잘 뭐 이제 보내주려고 애쓰는데 아직은 안 가고 있지만 가을을 맞이하는 마음도 동시에 갖고 있죠. 다들 그러실 것 같고요. 0236 쓰시는 분 그리고 정인님은 8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조금 아쉽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좀 빨리 지나갔으면 그러다가도 그 마지막 날이라는 건 사람 마음을 그렇게 좀 뭔가 애틋하게 만드는 마지막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있죠. 하지만 잘 보내야 또 9월도 잘 오지 않겠습니까? 자, 경원님의 신청곡을 2부 끝곡으로 준비할까요? 터틀스의 해피 투게더 전해드려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3: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3: 경농이 만듭니다.
4: 싱싱함이 다르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성의 신선한 농특산물 이제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우리 가족 건강한 밥상을 위해 장성의 신선함을 그대로. 상촌역 2번 출구 노어촌 공사 1층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5: 핫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가봤어?
6: 물론이지. 한번 가면 단골되는 곳.
5: 100% 국내산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6: 댄잎가루 면발도 정말 쫄깃하네. 담양 메타프로방스 가루식기 1형.
5: 해물칼국수, 서리태 콩물국수도 담양 댄잎 홍팥죽.
7: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8: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생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에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에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백수교당 덕산 김삼덕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공타원 김경심, 자녀 김영경, 김지혜, 사위 크리스토퍼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최성수 기쁜 우리 사랑은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삼성공구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학생들은 개학하겠네요. 개학했지 않을까 오늘? 개학하고 뭐 개강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오늘부터? 내일이 9월 1일이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쯤 개학도 하고 뭐 예전에 근데 저는 한 8월 20일쯤에 항상 개학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8월 말까지 방학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새학기가 시작되는 즈음이죠. 2학기. 확실히 1학기와 2학기는 좀 느낌이 달랐잖아요. 뭔가 2학기는 조금 뭔가 좀 촉박한데 그 안에 운동회도 해야 되고 가을 소풍도 갔다 와야 되고 아니 요즘에는 운동회를 예전처럼 안 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가을은 선선한 계절에 뭐 이것저것 조금 하다 보면 어느새 눈 내리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눈 얘기를 하니까 약간 더위는 좀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기분상. 자, 노래 하나 전해드리고 오늘 추억 사연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섭님의 신청곡을 준비할까요? 최영준 아마도 그건.

자, 잠시 폭염경보 소식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오전 11시를 기해서 전남 광양, 흑산도, 홍도, 해남 남부, 완도, 여서도를 제외한 완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해 주시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에 양산을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들의 안전도 함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7563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저와 남편은 작은 꼬치구이 식당을 운영합니다. 메뉴 특성상 저녁 손님이 많은데요. 남편이 총각 때부터 이런저런 식당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때 비하면 아주 작고 아담한 규모예요. 결혼 직전에 동업에 안 좋은 경험을 한번 크게 한 뒤에 너무 큰 욕심을 스스로 자제하며 살아온 남편입니다. 그렇게 일찍 나름 성공도 해보고 쫄딱 미끄러져도 보고 그런데 늘 경기를 타는 업종이라 쉽지 않아요. 저희가 2인 가족이라 어떻게든 잘 버텨는 왔는데 요즘 들어 남편이 생각이 많나 봐요. 어린 시절 성공이 오히려 지금의 모습을 초라하게 만드는 건지 자꾸 옛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도 식힐 겸 가게 문 며칠 닫고 바람 좀 쐬고 오자고 했더니 그러자며 어딜 갈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둘 나이를 합치면 내일 모레 100살인데 그저 둘이서만 지나온 세월이라 그런지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가게 운영하면서 개인적인 성취감은 있지만 사회적으로 딱히 인정받는 어떤 잣대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남편이 조급한 성격은 아닌데요. 뭔가 조직 생활을 못 해본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보여요. 저희가 대학 때 만났거든요. 공무원 준비를 하던 여자와 그때부터 이미 창업, 사업 이런 것에 귀가 열려있던 남자. 결이 완전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왔는지. 지금 생각하면 전 저에게 없는 남편의 자유분방한 모습이 좋았던 것 같고요. 남편 역시 자신에겐 없는 규칙적인 생활, 목표를 정해서 나아가고 그런 모습이 좋았대요. 하지만 신혼 초엔 환상이 현실이 되어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의 꿈을 이루긴 했지만 조직에 오히려 잘 적응 못했던 건 저예요. 그래서 딱 10년을 채우고 나왔고요. 저는 지금이 좋은데 요즘 들어 자주 무기력해지는 남편을 보니 걱정입니다. 나름 잘 살아왔는데 뭐가 그리 아쉬운 게 많을까 싶어요. 하긴 남편이 너무 감성적이고 제가 좀 현실적이긴 하답니다. 이런 거로 합리화하고 싶진 않지만요. 남편에게 힘을 주는 노래도 들려주고 싶고 저희 어떤 곳이 잘 어울릴지 휴가지 추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늦휴가 그런 컨셉이죠. 신청곡은 바로 이겁니다. 김건모 스피드 컨트리 꽃고 콩가.

컨트리 곡구의 콩가, 그리고 먼저 들으신 노래는 김건모의 스피드였습니다. 자, 잠시 호우경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 10분을 기해서 전북 군산 옥도면, 어청도를 제외한 군산 옥도면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과도 공유를 해주시고요.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나 하천변, 계곡, 해안가도 마찬가지고요.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같은 위험지역도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같은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추억사연으로 전해드린 사연은 우리 7563 뒷번호 쓰시는 분의 사연이었고요. 여러분, 이 두 분이 가실 만한 조금 늦은 휴가지를 한번 골라주시면 어떨까요? 좀 바람 쐬고 이런 건 약간 너무 사람들이 많은 곳보다는 한적한 곳이 더 낫겠죠? 근데 이제는 뭐 계곡이든 바다든 그래도 아주 극성수기를 다 지났으니까 조금 낫지 않을까. 어디 가더라도 두 분의 어떤 취향이나 기호에 맞는 쪽으로 대가시는 게 일단 제일 좋긴 한데, 혹시라도 나도 뭔가 생각이 많았을 때, 고민이 많았을 때 약간 이런 데 가서 마음을 좀 달래봤다, 고민을 좀 줄여봤다 하는 그런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아껴뒀던 나만의 휴가지, 나만의 힐링 장소, 그런 걸 좀 공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답답한 마음은 한번 뻥 뚫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끼는 편이고요. 뭐 바다에 가서 해수욕을 하거나 물놀이를 하거나 그런 걸 위주로 하지는 않고 보는 바다, 예, 좀 뻥 뚫린 거, 그런 뷰가 좋은데 가서 보는 거 일단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푸른 초록색을 좀 많이 좀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장소.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제가 늘 얘기하는 그 메뉴 구성인데요. 산도 보고 계곡도 보고 바다도 보고 돌아오는 거. 이런 구성이 나쁘진 않겠죠. 이왕이면 조금 그래도 아직 더위가 있으니까 조금 시원하게 가려면은 강원도 쪽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곳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뭐 무슨 장소가 해결해줄 문제거나 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두 분이 그동안 가게 운영하면서 좀 많이 서로 참고 배려하고, 이게 뭐 나쁜 의미에 쌓아뒀다가 아니라 그런 묵혀둔 감정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런 것도 좀 털어내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쉬다 올 수 있는 이런 곳들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네요. 샵 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3부 끝곡은 우리 화정님의 신청곡으로 준비를 해볼게요. 환경의 타인의 계절 듣고 싶다고 하셨죠?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싱싱함이 다르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성의 신선한 농특산물 이제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우리 가족 건강한 밥상을 위해 장성의 신선함을 그대로. 상촌역 2번 출구 농어촌공사 1층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은 무형한 것이나 일심이 되면 우주의 큰 기운과 합치함으로 수도인들이 청정한 도량에 모여 지성으로 축원을 하면 영근의 감응이 되어 쉽게 천도를 받게 되나니 이는 자손이나 후인이 열반인을 위하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6장 법문입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시고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나 하천변, 계곡, 해안가도 마찬가지고요. 공사장이나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같은 위험지역도 접근을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배수로 정비 같은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4부로 오셨고요. 제가 3부 마무리하면서 지금 우리 사연 속에 이 두 분이 조금 늦은 휴가를 머리 식힐 만한 휴가를 어디로 가면 좋겠냐, 장소를 휴가지를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지금도 고민을 좀 하고 계신가 봐요. 1496 뒷번호 쓰시는 분은 저도 바다 산 다 보고 오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는 조금 그러니까 여유롭지 않, 이게 아마 사람이 없어서 조금 북적이지 않을 거라는 표현 같아 보여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하셨고요. 그리고 경민님이 요즘 제 마음이 이런데 저도 어디를 가야 되나요? 아니 뭐 안 가도 상관은 없는데 두 분은 며칠 가게 문을 닫고 오랜만에 진짜 조금 쉬기로 하신 거니까 그러면 물론 집에서 방콕으로 휴가를 보내셔도 좋지만 이왕이면 평소에는 가게에 두 분이 같이 하시느라 어디 잘 못 가시니까요. 약간 콧바람도 쐬고 눈도 좀 시원하게 뭔가 좀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떨까 했던 거죠. 경민님도 뭐 기회나 여건이 된다면 가까운 데라도 다녀오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7186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바다가 맞네요. 경은님도 바다 하셨고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산이 많아서 어디든 좋을 거예요 라고 은정님이 남겨주셨고, 그리고 이종덕님은 조금 색다른 두 분께 원불교 우인훈련원을 권장합니다. 강릉시 영곡면에 있어서 바다와 계곡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일반인도 갈 수 있어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라고 시설도 좋다고 남겨주셨네요. 그렇다면 예, 더 좋네요. 일단 바다와 계곡을 다 보고 일단 강릉 그러면 다들 기본적으로 정보가 있으실 테니까 괜찮은데요 이거. 그리고 8279 뒷번호 쓰시는 분은 아유 뭘 늦어요. 4부 안에 오시면 안 늦었어요. 반갑습니다. 김선숙님도 아침부터 푹 처져서 침대에 코박고 있다가 신나는 음악에 정신을 차려보려 합니다. 오늘은 기운이 안 생기네요. 밤새 잠을 설친 탓인지 새로운 9월은 바빠지겠죠. 다들 파이팅 하세요 하셨는데 하루쯤 좀 늘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선수님처럼 많은 일을 정말 부지런하게 하시는 분이 하루쯤 여유 좀 부려도 괜찮죠. 그리고 2780 뒷번호 쓰시는 분도 제가 딱 2주 전까지 너무나 무기력하고 뭘 해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대단한 데 갔다 온 건 아니고요. 집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두 분은 일단 집 정리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어디 다녀오시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이긴 해요. 약간 여기를 좀 벗어났다가 오시는 걸 저는 좀 나아 보이는데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 이건 진짜 한 표 드리고 싶긴 해요. 집 정리, 짐 정리, 뭐 물건 정리 이런 거 하면서 약간 비워내기가 되니까 마음에도 여유 공간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권영섭님은 노래 잘 들으셨죠? 그리고 7186 뒷번호 쓰시는 분은 인사 나눴고요. 소정님께서도 주셨는데 좋아하는 거 하시라고. 장소도 좋은데 무조건 좋아하는 거. 두 분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약간 오랜만에 즐길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것도 일리가 있네요. 늘 가게 운영하느라 약간 의무적인 맹목적인 바쁨 그런 것에 익숙해 있었을 테니까요. 두 분이 정말 좋아하는 걸 하는 것도 하나의 휴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정태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올까요? 랜디 크로포드의 알마즈 전해드려요.

랜디 크로포드의 알맞이 전해드렸습니다. 김정태님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9월에는 더 행복해지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셨네요. 우리 노출 가족분들이 모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9월에는 좀 더 웃을 일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2368 뒷분을 쓰시는 분이 예전 제 이야기 같아 약간 뭉클했어요. 저도 남편과 가게를 했었는데 같이 가게를 하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투닥거리고 싸우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서로가 지쳐서 그럴 때 어디 휙 다녀오는 것도 쉽지는 않았는데 두 분이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머리 좀 식히시면 좋겠네요 라고. 아,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따뜻한 조언이네요. 그렇죠? 같이 일한다는 게 글쎄요, 늘 같이 일하면 이게 사람인지라 아무리 뭐 부부고 해도 그 부딪힐 때 어떤 감정이 좀 예민하게 모서리끼리 부딪히면 약간 이게 부부니까 좀 배려가 되고 참아지고 이것도 한계가 있고 오히려 부부기 때문에 더 신랄하게 부딪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도 일단 좀 회피하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하는 거죠. 회피할 수 없는 일인데 라는 생각과 이 순간엔 너무 상대에게 너무 최고로 서운하고 상대라서 서로가 상대라서 제일 서운하고 그런 게 생기니까 그래도 또 두 분이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노하우도 많이 생겼을 테고요. 이번에 좀 힐링하시고 좀 더 잘 이어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은 좀 그런 아쉬움이 있을 거고 또 조직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나는 조직하고 안 맞아. 나는 프리랜서가 맞아.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시고 그렇더라고요. 안 해봤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번에는 꾸리님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올까요? 유해준의 나에게 그대만이.

유해준의 나에게 그대만이었어요. 4034 뒷번호 쓰시는 분이요. 결국은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 아닐까요?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맛있는 거 먹기 하셨는데, 그렇죠. 기분 전환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두 분은 조금 그동안 여행을 못 하셨으니까 기분 전환으로 치자면, 그래요, 먹는 것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좀 걸으면서 생각이나 기분 전환 많이 되잖아요. 걷기도 좋고. 먹는 거로 하면,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걸까요? 왜 막 화나면 막 얼큰하고 매콤한 거 먹고 막 이런 거 먹어야 돼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걸로 정신 차리기 뭐 이런 걸까요? 아, 근데 저는 예전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 매운 거로 기분 전환을 몇 번 도전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좀 안 맞았나 봐요. 매운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매운 거 먹었다가 속 아파가지고 그 위장약 사다 먹고 그런 적도 있고, 적당히 먹을 때는 뭔가 막 거기에 이열치열해가지고 좀 뜨끈뜨끈하고 맵고 이런 걸 먹었는데 막 칼칼하고 막 그러니까 약간 뭔가 잠시 있는 듯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 매운 게 좀 가시고 나니까 달달한 게 먹고 싶어. 그래서 간식을 하나 먹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매운 걸 먹었지 하다가 하나씩 뒤로 가가지고, 아,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었는데, 이게 뒤늦게 막 폭발해가지고 먹은 게 별로 효과가 없었던 적도 있긴 하거든요. 뭐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각자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만, 일단은 뭐 하나 전환되는 뭐 한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두 분에게 좋은, 이 모든 분들이 주신 많은 이야기들이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자, 그리고 오늘 노추도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또 됐네요. 황금배려님, 네, 오늘 모두 빗길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안전보행도 하시고요. 만난 점심 식사도 하시래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4034 뒷번호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곡 심신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전해드리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1: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농사, 풍년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1: 경농이 만듭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5: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할 날이 없나니라. 대종경 유훈품 9장 말씀입니다.

0: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HLQN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이 꾸짖음을 당할 때 먼저 그의 행실을 살펴봐서 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으면 고칠 것이고 없으면 명심했다가 후일에도 범하지 않기로 할 것이며 결코 책망당하는 그 사람을 충보거나 비웃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허물만 밝히기 때문에 제 앞이 늘 어둡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살피기 때문에 남의 시비를 볼 여가가 없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마크 툽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8월 31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인도품 36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하면 괜찮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나에겐 그렇게 너그럽고 넉넉한 잣대가 상대를 향하면 비난과 비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다른 누군가의 허물보다 내 허물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또 내 허물을 반성하되 다른 누군가의 허물은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원불교 용어를 법문 말씀과 함께 소개해드리는 원소 피키워드,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고 있죠. 위클리 원음 매거진, 잠시 후 함께하겠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에겐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과 다름이 없는 낙원으로, 이어서 박혜경입니다.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선진 후진입니다.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선진은 먼저 입교하거나 먼저 출가해 교단 창립에 먼저 참여한 사람입니다. 또 후진은 뒤에 입교하거나 뒤에 출가해 교단 창립에 뒤에 참여한 사람을 뜻하는데요. 원불교에서는 법력과 업적이 출중하면 나이나 연륜에 상관없이 선진 대접을 받고요. 따라서 누구나 선진인 동시에 후진이 되고 후진인 동시에 선진이 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요. 집 하나를 짓는 데에도 대들보도 있어야 하고 기둥도 있어야 하고 석가래도 있어야 하며 소소한 한 줌 종이 한 장이라도 필요한 것은 다 있어야 하듯이 이 회상을 이뤄내고 발전시키는 데에도 여러 방면에 크고 작은 인재들이 다 모여서 각자의 임무를 다하여 주어야만 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각 방면의 모든 동지가 한 분 한 분 얼마나 정답고 소중하겠냐고 말씀하셨고요. 대종사님께서 선후진 모든 동지가 서로서로 업어서라도 받들고 반기라 하셨다고 전하며 우리 동지들은 늘 서로 애호하고 돕고 받들며 어떠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감싸주고 용서하고 이끌어줘서 한 가지 이 대업에 동심 합력해야 우리의 교훈이 무궁하게 될 거라고 밝혀주기도 하셨습니다. 원소 픽키워드 오늘은 선진 후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성가 103장 영산 변산 익산 각지 선진 후진 경애가

양과 질은 모든 변화의 원리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다. 양의 축적은 질적 변화를 낳고 질적 변화는 다시 새로운 양의 발전을 이끌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양과 질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나아가는 관계다. 이 원리를 우리 마음 공부에 접목해보면 양은 곧 공부의 분량이다. 좌선시간, 기도횟수, 상시일기 기재건수, 경전공부와 법회 참석 횟수처럼 눈에 보이고 셀 수 있는 노력의 축적이 바로 양이다. 반면 질은 그 양의 축적을 통해 마음자리에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다. 경계를 대할 때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줄어드는 것, 그리하여 삶 속에서 마음의 평온과 여유로움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질이다. 그런데 우린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 둘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다. 양과 질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는 없는지 자신의 공부를 되돌아보며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부 과정 속에서 스승님들과의 문답 감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양은 많이 쌓았는데 마음 공부에 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지금의 공부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공부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양은 아무리 쌓여도 방향이 어긋나 있으면 헛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열심히 교당에 다니고 많은 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참된 성품 자리를 알지 못하고 형식만 좋으면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나는 양만 채우려 애쓰다 보면 정작 그 속에 담겨야 할 마음의 실질은 비어있기 쉽다. 그러나 질 또한 양 없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자성의 원리를 안 후에도 그 깨달음을 몸과 생활 속에 익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한순간 밝은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정기 훈련과 상시 훈련 같은 양적 반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힘은 습관으로 굳지 못하고 흩어지고 만다. 한 생각의 밝음이 삶 전체의 힘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꾸준한 반복과 실천이 함께해야 하는 것이다. 양은 그릇이요, 질은 그 그릇에 담기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릇 없이 내용만 채우려 하면 흩어지고 그릇만 만들고 채우지 않으면 빈 껍데기가 되고 만다. 우리들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양적인 공부와 질적인 공부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공부인이 될 때 우리 모두의 목표인 불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이다.

마음 산책. 오늘은 한우란 신문에 실린 동정수 교무님의 글 양과 질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물같이 바람같이 듣고 왔습니다. 한 가지 안내드립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네팔 대홍수에 모두가 마음 졸이며 안타까워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27일 나상호 교정원장이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희생되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빌며 네팔 국민께 원불교 전 교도의 마음을 모아 위로를 전했고요.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실종자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에서 수색과 구조에 나선 네팔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현지 관계자와 구조대원들의 노고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원불교는 네팔 국민이 겪는 고통을 함께 나누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과 구조에 임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안이 깃들기를 정성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원불교 은혜심기 운동본부에서는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 현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모금 활동을 전개합니다.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네팔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정성의 손길이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성금 모금은 9월 21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원불교 은혜심기 운동본부로 연락 주시거나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입니다. 둥근 빛으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7차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종교의 벽을 넘어 세계 평화를 꿈꾸는 종교연합 운동에 원불교가 앞장서고 있는 건데요. 지구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2026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태국 방콕에 위치한 시나카린 위롯 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교정원 국제부가 주관한 이번 세계시민회의는 복합위기 속의 세계영성과 고등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세계시민의식을 위한 마음과 윤리적 실천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분쟁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복합위기 속에서 종교와 영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과 인류 보편의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들이 논의되는데요. 종교의 벽을 넘어 한마음으로 모인 종교인들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는 국내의 교도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속에 진행됐고요. 인류 평화를 향한 종교연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원기 115년 부산교화 100주년을 앞두고 부산교화 100년 조직위원회가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교화 번영과 새로운 100년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였는데요. 지난 22일 금곡 청소년 수련관에서 100년의 꿈 함께 그리다를 주제로 부산교화 100년 조직위원회의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먼저 부산교화의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강의가 진행됐는데요. 주제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로 부산교화의 현실 진단과 향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부산교화가 나아갈 네 가지 방향이 제시됐는데요. 이어진 조별 활동에서는 사진을 통한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부산교화 100년의 핵심 가치가 담긴 사진을 선택해 앞으로 맞이할 100년의 미래를 다각도로 모색했습니다. 오후엔 조직위원회 분과 활동이 진행됐는데요. 각 분과는 분과별 핵심 가치와 서언을 정하고 현장에서 실천한 과제를 정해 부산교화 100년을 위한

공부 실력을 발표하는 축제의 장이 됐는데요. 서울교구 여의도지구 교당들이 모여 마음 공부의 결실을 나눈 시간으로 이번 행사는 여의도지구의 교도들이 교법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정식 여의도지구장은 환영사를 통해 마음을 바르게 키우는 힘은 나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근본이 된다고 전하며 이번 페스티벌이 서로를 응원하고 실력을 확인하는 은혜로운 법잔치가 되길 염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초교당 교도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잘 키울 것인지 마음 근육을 키울 것인지 많이 생각하고 있다며 원불교의 마음 공부가 현대교육에 꼭 필요한 덕목이자 훌륭한 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사요실천을 주제로 강연대회가 열렸는데요. 교당을 대표해 무대에 오른 교도들은 사요의 조목인 자령양성, 지자본의,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왔는지 발표했습니다. 영등포교당 유희경 교도는 자력이 쌓이면 가족을 품고 이웃을 돕고 세상의 은혜를 갚을 힘이 생긴다며 자령양성의 참뜻을 전해 소태산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의도교당 박동관 교도는 타자녀 교육의 깨달음을 전하며 내 사람만을 챙기는 작은 사랑에서 벗어나 세상의 모든 아이를 내 자녀로 품는 타자녀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고 호소해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또 서초교당 오은진 교도는 투병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경계 속에서 마음을 알아차리고 멈추는 법을 배우며 진정한 정신의 자주력을 길러가는 중이라고 발표해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모경희 서울교구장은 원불교에서 훈련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라며 혼자 토굴 속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훈련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한강교당 청년들의 연주와 방배교당 하모니카 팀의 앙상블 그리고 여의도교당 너섬 합창단의 공연이 어우러져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WBS 원음방송이 특집방송을 제작해 신규 편성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망하고 평화 통일의 염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요. 원음방송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특집방송, 북한 읽어주는 사람들, 동네 북소리를 제작했습니다. 이번 특집방송은 80년의 세월이 흐른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2030 세대에게 북한이 같은 민족보다 다른 나라로 인식되는 상황을 진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 안보를 고민하며 기획됐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에 대한 무관심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와 탈북민을 통해 인권 침해 실상을 전달하고 인식 전환을 이끌 계획입니다. 또 청년 세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마주해 공감대를 넓히고 미래의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되도록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WBS 원음방송 특집 프로그램 동네 북소리는 제목처럼 북한 인권이 누구나 쉽고 편하게 토론할 수 있는 동네 이야기와 같이 남북 주민 간의 인권인식 차이를 좁히고 향후 한반도 통일의 토대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9일 원불교 역삼교당이 36명의 신입교도를 위한 합동 입교식을 거행했습니다. 3040 젊은 세대 교화를 위한 입교 운동의 결실이 됐는데요. 이번 입교식은 역삼교당이 수립한 비전인 역삼교당 111의 일환으로 전개해온 입교 운동이 맺은 결실이었습니다. 111은 하루 한 가지 선행을 실천하는 1일 1선행, 하루 한편 법문을 공부하는 1일 1법문, 한 사람 한 인연의 정성을 다하는 1인 1불공을 뜻합니다. 입교식은 새 도반을 향한 환영으로 채워졌습니다. 대중의 뜨거운 박수

속에 신입 교도들은 교도증과 본명풀이를 담은 액자, 탁상 이론상과 염주를 선물로 받았는데요. 역삼교당 양인경 교무는 진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력을 가진 어른이라며 필요할 때만 급히 찾을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조석 심고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역삼교당 입교운동의 중심엔 새로운 인연이 찾아와 교당에 정착하고 다시 주변의 권장에 또 다른 입교로 이어지는 제가 교육자들의 공덕이 있었습니다. 신효영 교도회장은 교화는 하나의 사이클로 굴러간다며 어린이에게는 즐거움을 주고 학생에게는 기도로 앞길을 추구하며 가족 단위의 교화가 맞물려 돌아가는 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0: 원불교 알림 책.
1: 교단의 어버이, 세계의 어버이, 소중한 당신을 모십니다. 제43차 원창회 훈련이 9월 5일 오전 10시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원창회는 대산종사님께서 내려주신 세계의 어버이, 교단의 창립주란 법문을 받들어 원기 71년 6월 교단 만대의 경제기반 확립을 목적으로 출범했는데요. 대산종사님을 비롯한 원로 선진인들의 발언과 회원님들의 애정과 열정 덕분에 교단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올해에도 회원님들의 공부심 향상 및 친목을 도모하고자 훈련을 준비했는데요. 훈련에서 종보사님의 소중한 법문도 받으시고 익산성지 순례를 통해 정신을 충전하는 훈훈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시기를 염원합니다. 신청은 오늘까지 받는다고 하네요.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불교 사상연구원과 종교문제연구소, 원불교 기록유산사업단이 마음을 모아 원불교 문화유산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원기 111년 원불교 문화유산 1차 학술대회가 9월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중앙총부 법은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데요. 원불교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공간성과 가치재조명이란 주제 아래 원불교 문화유산의 현황과 과제, 원불교 성지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제강점기에 원불교 서울성적지 자료연구, 원불교 만덕산 성지 연구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후 종합토론과 총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불교 문화유산 체계의 전반적인 정비와 학술적, 문헌적 고증을 통해 소중한 지혜와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임상아의 나의 옛날 이야기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소 대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2: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3: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3: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4: 안녕하세요. 원불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교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요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무타원 이경신 정사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열타원 오운도 교무와 딸 운타원 강인덕, 손자녀 최인영, 최운수, 유규성, 전효민, 주영근, 주정훈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기분 좋은 12시. 마트에 갔는데 타임 세일 하더라고요. 아아, 지금부터 1시간 동안 50%의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1시간 후부터는 본 가격을 다 받으니까요. 지금 바로 서두르세요. 아시죠? 마트에 이 소리가 들리면 이미 제 몸은 세일 존으로 뛰고 있는걸요. 한정, 마감 임박, 오늘만 반값. 매번 합리적인 소비라는 나와의 타협으로 또 마케팅에 당해버렸지 뭐예요. 어쩌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런걸. 8월도 곧 마감 임박입니다. 딱 12시간 남은 찬스를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요, 다비치의 파리파리.

0: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0: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3: 반갑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자, 8월이 딱 지금 12시간 남았네요. 진짜 임박했죠. 남은 8월 못했던 마무리도 서둘러 보시고 9월에 준비까지 해두면 좋지 않을까요? 한정, 마감, 임박, 반값 세일. 수 없는 이 마케팅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가곤 하지만 종종 그렇게 얻은 게 death to the buck 일 때가 있어요. 기대만큼 남은 8월도 야무지게 한번 챙겨보시고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8970 우물정 897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카카오톡창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신청곡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보이 넥스트 도어의 아디오스 그리고 데이식스의 드디어 끝나갑니다.

보잉 레스트도어의 아디오스 데이식스의 드디어 끝나갑니다.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뒷번호 2349 쓰시는 분께서 아 진짜 마트 타임세일 방송 듣고 꽂혀서 살 거 없는데도 장바구니 채우는 거 저뿐만이 아니었군요. 키키키. 8월도 진짜 딱 12시간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못 끝낸 일들 타임세일 마감 직전처럼 빛의 속도로 해치워봐야겠어요. 정신이 번쩍 드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럼요. 예, 뭐 사실 요게 어떤 마케팅의 일부이죠. 뭔가 아 물론 이제 뭐 세일을 한다라는 게 거짓말은 아니니까요. 근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사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아 너무 대량으로 사거나 혹은 내가 필요가 너무 없는데 혹 뭐 내가 이날 집에 없는데 뭐 닭갈비 뭐 이런 것들 막 세일하거든요. 뭐 게장이 왔어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요 며칠 내가 집에서 먹을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살 때가 있거든요. 너무 싸다.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다가 또 상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예 그게 오히려 더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라고 해도 예 길을 반쯤만 여시는 걸로 해볼게요. 신복수님께서 희원 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8월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꾸벅. 부산은 날이 많이 덥네요. 한주도 잘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행복 만들어가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복수님 감사해요. 뒷번호 1602 쓰시는 분이 점심 먹으면서 기분 좋은 12시를 듣는데 너무 공감이 됩니다. 한정판이나 마감 임박이라는 단어만 보면 심장이 왜 이렇게 뛰는지 마케팅에 당하는 걸 알면서도 그 스릴을 즐기는 걸까요? 하하. 8월 마감 임박 뭐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8월도 정말 마지막 날이네요. 뒷번호 123 쓰시는 분은 8월의 마지막 날 초서 지나고 비까지 내리니까 가을이 성큼성큼 오는 게 느껴지네요. 그 무섭던 폭염, 장마도 결국 가긴 가는군요. 굿바이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최고 기온이 25도 정도 되던데 그래서인지 습하긴 하고 예 비도 오긴 하나 그래도 기온이 예 상당히 나갔을 때 덥다 이런 생각은 좀 안 들더라고요. 이렇게 또 가을이 오나 봐요. 그쵸?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티아라의 데이 바이 데이,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정.

티아라의 데이 바이 데이 그리고 브라운 아이즈 걸스의 정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1249 쓰시는 분이 여름 휴가를 다녀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 마지막 날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이번 달에 세워뒀던 목표 중에 아직 반도 못한 것들이 산더미인데 그래도 끝낼 건 끝내고 못 끝낸 건 9월에 다시 시작. 오늘 음악 셀렉션도 역시 최고네요. 첫 곡 다비치의 파리파리부터 신나게 달려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게요. 여름방학 불과 며칠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진짜 8월도 끝나가고 네, 9월이 벌써 내일이네요. 그렇죠? 뒷번호 1045 쓰시는 분께선 여름 내내 얼음물만 찾던 저희 남편이 오늘 아침엔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만 하더라고요. 비 내리는 월요일 드디어 가을이 오긴 오나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따뜻한 커피를 사계절 내내 좀 먹는 편이긴 한데 여름에 한여름에는 그래도 아이스커피를 찾을 때가 있죠. 근데 예 요렇게 이제 날씨가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다 할 때는 따뜻한 커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사계절 중에서도 예, 지금 이 날씨에 먹는 커피 맛은 아 끝내주죠. 예, 따뜻한 거 많이 드세요. 속에는 찬 거보다는 따뜻한 게 좋거든요. 아, 전호성님께서는 희원님 주말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셨는지요? 어제는 전남 무안 황토 갯벌 축제 갔다 왔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저는 이상하게 평일은 굉장히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주말에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눈 뜨고 눈 감고 눈 떴는데 어느새 이제 자야 될 시간이더라고요. 예, 여튼 그렇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김범수의 나타나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3: 정식전 토양처리로 확실하게, 항공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농사, 풍년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3: 경농이 만듭니다.
4: 싱싱함이 다르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성의 신선한 농특산물, 이제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우리 가족 건강한 밥상을 위해 장성의 신선함을 그대로. 상촌역 2번 출구 노어촌 공사 1층 장성 로컬푸드 상무직매장.
5: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가봤어?
6: 물론이지. 한번 가면 단골되는 곳.
5: 100% 국내산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6: 댄잎 가루 면발도 정말 쫄깃하네. 담양 메타프로방스 가루 숙기 1형,
5: 해물칼국수, 사리태 콩물국수도 담양 댄잎 홍팥죽.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우리는 소통이라는 걸 하죠.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마음을 전하거나 축하의 말을 전해도 좋겠죠. 칭찬하고 싶은 일, 서운했던 감정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곡과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 뒷번호 3240 쓰시는 분께서 장마철 다 지나서 뒤늦게 장만한 장화를 오늘 드디어 처음 신었습니다. 나이 마흔 넘어 빗물 웅덩이를 일부러 쿵쿵 밟고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왜 이렇게 신나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렇다면 예, 장화 하나 더 사실게요. 장화 신고 이렇게 기쁘신 거라면 예, 저도 예, 한번 하나 더 사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렇게 재밌으셨나요? 저도 한번 이 가을에는 좀 걸어다닐 생각인데 하나를 사야 되나? 저는 장화를 신고 다니는 게 참으로 좀 불편한 느낌이 들던데 그것도 습관이 되면 괜찮겠죠? 예. 뒷번호 0568 쓰시는 분께선 아침에 출근하는 30살 아들 손에 우산을 쥐어주는데 언제 이렇게 커서 부모의 우산 그늘이 되어주었나 싶어 비오는 창밖 보면서 혼자 울컥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저도 언젠가 그런 날이 있겠죠. 예, 그날이 30이라면 아직은 차례강산 같은데 있을 겁니다. 뒷번호 4189 쓰시는 분은 지난 주말에 주말 농장에서 고구마 줄기 한 아름 수확해 왔어요. 기분 좋은 12시에 들으면서 손톱 검게 물들여가며 줄기 껍질 까고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로 볶음도 해먹고 생선찌개에 넣어도 먹고 맛있게 먹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까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구마 줄기를 볶음을 해먹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생선찌개에 넣어서 먹나요? 오, 처음 들었는데 고구마 줄기 김치도 하신다라는 얘기를 우리 청취자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고 생선찌개에 넣어도 맛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아유 버릴 게 없네요.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뒷번호 1154 쓰시는 분은 비도 오고 날도 선선해져서 석 달 동안 거실 점령하고 있던 대형 선풍기를 깨끗이 닦아 팬트리에 넣었습니다. 여름 보낸 기분이라 뭔가 시원섭섭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청취자분들이 오늘 확실히 날씨가 시원해졌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는 거 보니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그쵸?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이펙스의 눈물나게 고마워.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이펙스의 눈물나게 고마워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5360 쓰시는 분께서 뜻밖의 소식에 우울한 주말이 되었네요. 아는 지인이 젊은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되었대요. 내리는 비가 더 슬퍼 보입니다. 그래도 기분 좋은 12시원님 목소리에 힘내봅니다.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요런 어떤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참 나이가 먹는 게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아, 익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나이 먹는 게 참 행복할 때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주변 지인분들이 생각지도 않게 이런 소식을 접할 때는 참 슬픕니다. 진짜 힘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360님, 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비 오는 날인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아시겠죠? 화이팅입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이소라의 신청곡, 청아콜드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이소라의 신청곡 한 곡 띄워드렸어요. 청하곡은 3부 끝곡, 2부 끝곡으로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뒷번호 6431 쓰시는 분이 이번 주말에 딸아이 상견례가 있어요. 여름 내내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오늘 아침 옷을 입어보면 울상이네요. 엄마 눈엔 그저 예쁘기만 한데 말이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름 내내 다이어트 했다고요? 아우, 어떡해. 스트레스를 또 받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을 텐데. 분명히 말이죠. 이제 결혼식을 하는 그 날에는 괜찮을 겁니다. 상견례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럼요. 우리 눈에는 예쁘기만 한걸요. 뒷번호 3876 쓰시는 분이 희원님, 월요일 비도 오고 기분도 꿀꿀한데 눈앞에서 버스를 아주 간발의 차로 놓쳐버렸어요. 손을 흔들어봤지만 무심하게 떠나는 버스 뒷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속이 터지던지. 그런데요, 회사에 출근해서 신경 쓰였던 일이 잘 풀려서 그 기분은 싹 날아갔습니다. 역시 인생은 세웅지마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뭔가 하나 안 좋으면 하나 또 좋은 일이 생기는 법입니다. 좋습니다. 자, 2부 꾹꾹으로 청아콜드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If you've ever been in love before, I know you feel this beat. If you know it, don't be shy and sing along.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3: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3: 경농이 만듭니다.
4: 무한 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태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신흥교당 강대민 대철령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강성훈 교무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유원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3부 첫 곡은 치즈 레인드롭스 띄워드립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넘어보자 다섯 고개. 고개 고개 다섯 고개를 넘어 정답을 맞히는 퀴즈 시간. 시련을 넘어 한 고개, 새로운 세계로의 한 고개. 그렇게 굽이굽이 달라지는 다섯 개의 고개를 넘어서 빠르게 정답을 외치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정답을 맞힌 다섯 분 추첨을 해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고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고개는요, 베개 되겠습니다. 베개. 그리고 두 번째 고개는 과자. 베개와 과자, 과자라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혹시 아셨을까요? 정답을 캐치했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8970 우물정 8970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빅나티의 꽃.

빅나티의 꽃 띄워드렸습니다. 아, 여러 가지 오답들이 오는 것 같은데요. 꽃게가 왔네요, 꽃게. 아, 요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아, 사실 저도 첫 번째 곡의 두 번째 곡으로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서 아마 많은 분들도 저와 생각이 비슷해. 도대체 이거 뭘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고개를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이건가?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세 번째 고개는요, 액션 가면. 네 번째 고개는, 아, 이건 뭐 다 드린 것 같은데. 크레용 신짱.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다 맞추시라는 얘기 같은데요. 자, 8월 마지막 날이니까 다 맞추시길 바라면서 액션 가면 크레온 신짱, 그리고 첫 번째는 베개, 두 번째 과자, 세 번째 곡에 액션 가면, 네 번째 곡에 크레온 신짱까지 나갔습니다. 정답 개최하셨다면 샵 897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아이유의 바이 썸머, 태연의 인사.

아이유의 마이썸머 태연의 인사 띄워드렸고요. 뒷번호 1168 쓰시는 분께서 항상 예쁜 희원님 방송을 잘 듣고 있어요. 항상 비타민인 희원님 방송 들으니 힘이 납니다. 다들 해피한 날 되시라고 헌츠리 꼬꼬의 OAP 신청합니다. 앞으로도 잘 들을게요. 항상 좋은 노래 고마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자,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첫 번째 곡에는 베개가 나갔고, 두 번째 곡에 과자가 나갔으며, 세 번째 곡에는 액션 가면, 네 번째 곡에 크레용 신장까지 나갔죠. 자, 정답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곡에는요, 바로 못 말려 되겠습니다. 못 말려. 아, 왜 못말려가 나갔을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답 보내주실 분들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정답자 뽑아볼게요. 컨츄리 꼬꼬의 오 해피!

컨트리 곡의 All Happy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에 대한 답에 대해 뭐 의견들이 분분하셨는데 정답은 바로 짱구였습니다. 아, 40여 개에 수출되는 애니메이션 주인공이고요. 우스이 요시토의 연재 만화 크레용 신찡을 원작으로 한 일본 TV 애니메이션이었죠. 엉뚱한 매력의 짱구와 그의 가족들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했던 만화예요. 애니메이션도 좋은데 그 과자, 예, 맛이 있죠. 예, 정말 손이 계속 갑니다. 하나하나에 손가락이 이렇게 꽂아갖고 먹으면 예, 한 번씩은 다 해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동그란 뒷짱구 머리가 예쁘다 해서 짱구 베개, 아이를 키웠던 부모님들이면 아실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나갔던 얘기들은 4% 시청률에 28%까지 기록했던 인기짱, 짱구가 이번 주 정답이었네요. 정답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분들 뽑아봤어요. 뒷번호 5503 쓰시는 분, 짱구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좋아하는 짱구라고 보내주셨고, 뒷번호 4538 쓰시는 분, 정답은 짱구 애기 키울 때 짱구 베개 정말 유용하게 썼는데 여기서 그대로 요게 나올 줄이야. 뒷번호 5730님, 정답은 짱구 액션 가면 듣자마자 정답 보내봅니다. 8월의 마지막 날 모두 파이팅이에요. 뒷번호 9718 쓰시는 분, 정답은 짱구 다시 도전 일요일 기분 업. 뒷번호 2267 쓰시는 분, 답은 짱구 맛있는 과자를 누구나 좋아할 듯이라고 보내주셨어요. 호명드린 요 다섯 분 축하드립니다. 끝곡으로 지코의 만화 영화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가봤어?
2: 물론이지. 한번 가면 단골되는 곳.
1: 100% 국내산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2: 댄잎가루 면발도 정말 쫄깃하네. 담양 메타프로방스 가루숙길 1협.
1: 해물칼국수, 서리태 콩물국수도 담양 댄잎 홍팥죽.
3: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보라. 만일 미움받을 만한 일이 있었거든 고치기에 힘쓸 것이요. 그러한 일이 없거든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알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8장 말씀입니다.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초로 마음을 넣거라.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여름 대체송. 오늘은요 코요테 1024 클릭비의 하늘아 REF의 상심 띄워드립니다.

코요테의 1024 클릭비에 하늘아 REF의 상심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돌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막힘 한 박스,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뺀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생활 건강에서 모겐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뒷번호 1178 쓰시는 분이 날씨가 선선해졌다고 장롱 깊숙이 넣어둔 가을 자켓을 꺼내서 입어봤는데 옷이 줄었는지 단추가 안 잠겨요. 여름 동안 제 몸집만 무럭무럭 자랐나 봅니다. 다이어트 시작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원래 그 봄에 샀던 것 혹은 작년에 입었던 것들이 작아져요. 옷들이 작아지는 겁니다. 내 몸이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좀 예쁜 걸 다시 보면 어떨까요? 예, 그 생각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기분도 좋잖아요? 새 걸로, 예, 기분 전환하시는 것도, 예, 아주 추천드립니다. 티아라님께서, 희원님 8월 한 달도 애청자들에게 사랑과 웃음 듬뿍 전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9월 한 달 행복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티아라님 덕분에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뒷번호 0532 쓰시는 분께서는 주말에 집안 대청소를 하면서 10년 전에 가족 여행 앨범을 찾았어요. 사진 속 저와 남편의 풋풋한 모습을 보며 세월 참 빠르다 싶어 한참을 들여다봤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10년 전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약 10년 전에 결혼을 했더랬는데 앨범이 어디 있을 건데? 어디 있을 건데 분명히. 회색 빛깔로 지금 제 라디오 부스 벽지가 이제 회색이거든요. 이런 색이었던 것 같은데 어디에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 F이긴 한데 예, 살아가면서 T의 그런 조짐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찾아볼게요. 10년 뒤에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되나? 여기까지 할게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써니의 그의 여름, 우물한 개구리의 라디오에서.

써니 레크의 여름, 우물한 개구리의 라디오에서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데이브레이크의 불멸의 여름 띄워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동천에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만물이 이 생에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때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최재주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문종숙, 자녀 최종열, 숙현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손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월요일이라고 하는 시작과 8월의 마지막이 겹치는 날입니다. 윤택입니다. 마웨이.

참 신기하지요. 늘 돌아오는 평범한 월요일인데 8월 31일이다라고 하는 날짜와 만나니까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월요일이라 마음 잡고 다시 달려볼까 하다가도 또 8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생각에 잠시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난히 뜨겁고 무더웠던 날들도 애쓰며 견뎌낸 하루하루도 오늘을 통과하면은 이제 진짜 끝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특히 오늘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다른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어서 그런 마음이 더 드네요. 오늘만큼은 월요일이라고 하는 부담감도 또 떠나가는 여름에 대한 아쉬움도 조금 내려놓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도 조은영의 가요세상과 함께 하시면서 말이죠. 하천합니다. 마산항엔

0: 안녕들 하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거시기, 오늘은 마음까지 아주 든든해지는 거시기한 아파트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할 겁니다. 아, 저기 그 무엇이냐, 이 서울에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무려 7년 동안이나 입주민들 그 안전을 위해서 묵묵히 일해 주시던 시설 기사님이 계셨는데요. 근데 이 기사님이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일을 그만두게 되셨단 말입니다. 예, 참말로 거시기한 소식을 들은 이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 식구인데 절대 모른 척할 수가 없다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참말로 거시기역에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모인 돈이 얼마냐? 참말로 거시기역에 1,600만 원이나 모아버렸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기사님한테 전달을 했다는데 어메어메. 이 덕분에 기사님이 수술도 잘 받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참말로 거시기역에 회복 중이다 이 말이요. 이렇게 내 식구처럼 챙겨주는 정겨운 마음들이 참말로 거시기였단 말이요. 예. 집값 오르는 것보다 사람 마음값이 올라가는 것이 진짜 최고 명품 아파트고 살만나는 아파트라 이 말이요.
1: 제석준의 천년화, 진소리의 사랑바람.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오랜만에 맛보는 노래들. 정태수의 사랑 나그네. 갱갱이 씨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비에는 월요일에 인사한다고요. 고맙습니다. 창원의 변재인 씨도 어서 오세요. 조은혜의 가요세상 청취하면서 오후 시간에 행복 비타민 활력을 얻고 있다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사랑 나그네 정태수의 노래였습니다. 덕선도 환영님 오늘 또 활기찬 한 주가 시작됐다고요. 자 부산의 신복순 씨 8월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산의 날이 완전 찜통입니다. 한 주도 잘 부탁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방송 조은혜 가요사상 듣고 계신다고요. 이준호 씨 나이버 조은혜 가요사상 언제나 즐겁습니다. 의왕의 이수함 씨 아침부터 비가 촉촉히 내리네요. 즐겁던 8월 더워도 다 지나가고 이제 시원하게 날이 오네요. 내 친들 만나서 영등포 시장서 점심 먹고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방송 듣고 있다고요. 버스 형 최고의 인생 듣고 있습니다.

최고 인생 어서영이었습니다. 벌써 8월을 보내네요. 흐린 날씨에도 안전은 생명입니다 하셨고요. 부산 멋쟁이님 부산 오후부터 화창한 날씨입니다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재경식 씨 오늘도 즐거움과 행복이 함께하는 좋은 해 가요사에서 함께하신다고요. 김혜성 씨 한 주의 시작 8월의 마지막 월요일 비가 많이 내리네요. 오늘도 최고로 좋은 방송 멋진 방송 좋은 해 가요사에서 함께합니다. 이한호 세월아 청춘아

세워라 청춘아 였습니다. 그래 그래 언니 말이 다 맞아. 홍장가 밤새 내린 비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8월의 끝자락에서 9월에 문열 준비를 하면서 한 주 더 잘 부탁합니다. 기다림마저 설레이고 행복한 방송 좋은 해가요 세상. 8월 한 달 명디제님 제작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행복한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언니 말이 다 맞아였습니다. 대전 조명섭 씨, 오늘 새벽에는 천둥 소리에 깼어요. 많은 그 비 예보가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비결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셨고요. 살기 좋은 대한민국 님께서 지금 천안도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네요 하셨고요. 썰스비 이성낙 씨, 수선아 사랑 신청해요. 네, 가수 이름이 수선아 씨예요. 네, 수선아 씨의 수선아 사랑이군요. 네, 이 시대 씨가 대구는 오전까지만 해도 오후에 비 예보가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늘이 개이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하셨고요. 대전의 김윤혜 씨가 마지막 한 장 남은 8월, 뜨거웠던 여름도 이제 한 페이지가 남았습니다. 8월 한 달도 고생 많으셨고요. 늘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셨네요. 요즘에 황영웅 가수 팬분들은 라디오만 집중적으로 하신가 봐요. 네,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 다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적으시는 거 보니까 다른 걸 신경 안 쓰고 라디오만 하시는 거 보죠. 자, 김은혜 노래입니다. 보낼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싱싱함이 다르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성의 신선한 농특산물 이제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우리 가족 건강한 밥상을 위해 장성의 신선함을 그대로. 상촌역 2번 출구 농어촌 공사 1층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가봤어?
2: 물론이지. 한번 가면 단골되는 곳.
1: 100% 국내산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2: 댄잎가루 면발도 정말 쫄깃하네. 담양 메타프로방스 가루숙기 1형.
1: 해물칼국수, 서리태 콩물국수도 담양 댄잎 홍팥죽.
3: 사람의 성품이 정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동한즉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2장 말씀입니다.

장르 이탈 가겠습니다. 군비 댄스 밴드의 Lane. Dust and wind and heat. Since 40 days in the murdering sun of the Sierra Nevada. No rain, no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주머니나 가방 안에 분명히 잘 묶어서 넣었는데 막상 꺼내보면은 엉망으로 엉켜있는 이어폰 줄을 볼 때가 있죠. 딱히 뭐 헝클어뜨리지 않고 가만히 두었을 뿐인데 줄들은 어느새 복잡한 타래를 만들어 놓곤 합니다. 그럴 때 억지로 당겨버리면 더 단단하게 묶이고 말죠. 하지만 매듭의 끝을 차근히 찾아서 천천히 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수르르 풀려버립니다. 어쩌면은 우리 마음이나 사람 사이 관계도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두었을 뿐인데도 어느 순간 꼬여버리고 유난히 얽혀있는 날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꼬여버린 생각이나 관계가 있다면은 너무 조급하게 다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이 여유를 두고 보면은 어느샌가 마음이 정돈되어 있을 테니까 말이죠. 이자연의 소양강아 마르다오 베이로

가사로 만든 이야기 김수희의 남행열차. 비는 조용히 내리고 기차는 멈추지 않고 달린다. 흔들리는 차창 밖으로 흐르는 것은 빗물만이 아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시간도 함께 흘러내린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 하나가 문득 떠오른다. 아무 말 없이 바라봤던 그 사람,

조용히 곁에 서 있던 그 시간, 그때는 몰랐다. 그 순간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정말 몰랐다. 기차는 점점 멀어지고 사람도 멀어진다.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 그 자리에 머문다. 그래서 그리움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잊을 수는 없다. 그 시간은 분명히 존재했고 그 마음은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말한다. 멀어져도 괜찮다. 다만 잊지만 말아달라고. 그리고 조용히 남는다. 그 한마디. 당신을 사랑했어요.

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은영의 가요세상 월요일 순서.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양영임 씨가 오늘 생일이라고 정말 까마득 모르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올려대는 카톡 축하 문자에 아 50대 생일이구나 했어요.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축하 몽땅 받았다고 자랑 문자 보냅니다. 오강역의 남자의 순정 신청해 봅니다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동대문의 이지영 씨가 8월 말일 날 출첵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조은혜 가요세상 안타깝게도 오늘만 청취 가능합니다. 내일부터는 멀리 여행을 가야 해서 참여를 못합니다. 다음 주에 출첵할게요. 벌써부터 이상합니다. 야 좋으시겠다.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구나. 7554번님 늘 라디오와 함께 할게요. 황영웅 당신 편. 파란수국님 한 발짝 다가선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오늘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은혜 가요세상과 함께합니다. 예. 대전의 김윤혜 씨도 네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김용부의 노래입니다. 엊그제 같은데.

자,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고유가 시대 도움 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유 상품권 있고요.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있습니다. 이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선한 기업 더미르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준비해 주셨고요. 김경호 박사와 만난 프리미엄 닌자 마스크팩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주의 명물 마늘빵이 맛있는 집 류재은 베이커리에서 마늘빵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강혁 남자의 순정 생일 축하하면서 전해드리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별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교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5: 라디오로 흘러나온
2: 김현수 많이 들어봤는데
5: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6: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7: 자, 친구야. 김범룡, 박진광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추억으로 떠나는, 가요로 떠나는 추억여행인데요. 오늘은 아주 오래전에 교실 풍경 속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칠판 앞에는 선생님이 계셨고 교실에는 나무 책상이 줄지어 있었죠. 그리고 내 바로 옆에는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 친구는 지금 뭐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들려드릴 노래 세 곡 속에서 그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학창 시절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 곡 듣겠습니다. 은희 학창 시절 조승의 보고 싶다 친구야, 조미미 동창생입니다.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네, 오늘의 추억 퀴즈들입니다. 예전 학교에서는 두 사람이 한 책상에 나란히 앉아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필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 지우개를 같이 쓰기도 하고 때로는 책상 가운데 금을 구워놓고 야 넘어오지 마 하면서 티격태격하기도 했죠. 저는 그렇게 앉아있다가 여학생한테 많이 맞고 지냈던 그런 학창시절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하면 저에게 그 혼냈던 그 친구는 지금 뭐하고 있는지. 그 시절 같은 책상에 나란히 앉아서 공부하던 친구를 흔히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그 시절 같은 책상에 나란히 앉아서 공부하던 친구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네, 1번 단짝, 2번 짝꿍, 3번 동창, 4번 선배. 헷갈리시는 분들 많겠죠. 오늘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예. 네. 그 학교에 가서 새 학기가 되면 가장 요 부분에서 좌우가 됩니다. 네. 그 요거 때문에. 네. 같이 앉을 사람이 누군가. 예.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 주십시오. 1번 단짝, 2번 짝꿍, 3번 동창, 4번 선배입니다. 정답만 보내주시면 조금 섭섭하겠죠. 예, 학창시절 기억하고 계시죠? 함께 도시락 나눠 먹었던 얘기, 책상 가운데 손을 긋고 싸웠던 얘기, 시험 볼 때 괜히 옆자리 답안지가 궁금했던 얘기, 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둘이 함께 혼났던 얘기,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남몰래 좋아했던 분도 계시겠고, 네, 괜히 그 혼나기만 해서 그 친구에게 어떤 그 마음이 있었던 뭐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네. 오늘 정답과 함께 이 얘기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전해드리고 정답을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나쁜 관계로 인사가 좀 늦었어요. 8월 말일 마무리 잘하시고 가을로 가는 문턱 9월을 기다리면서 행복한 방송 좋은 영예 가요 세상과 함께합니다. 이명복 씨가 오늘은 창동에서 전한다고 주셨고요. 9월에는 행복하시고 풍요로운 9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바람과 조용히 내리는 비오는 시간. 육개 통쾌 시원한 최고의 보이스킨 이수진 가수님의 사랑꽃 인생. 애님을 볼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뜨는 해청해 봅니다 하셨는데 이수진의 사랑꽃 인생을 준비해 드리고요. 백음성의 사랑이 비를 맞아요 주신 분이 계시는데 네, 이 두

0: 대구 날씨가 와 이리까노. 어제만 해도 온종일 비오가 있었는데 시방은 뭉게구름이 몇 점뿐 하늘이 쨍합니다. 송대관에 쨍하고 했던 날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엄청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짝꿍짝꿍 2번 짝꿍. 네. 신림동의 유리님, 가을 비오는 올해로 후 조네 가요세상 가족 여러분 별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오후 되세요 하셨고요. 자, 정답 주신 분들이 2번 짝꿍짝꿍짝꿍짝꿍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요. 1130번님께서 그 옛날 이집 아랫집 살면서 서로 일찍 나오면 기다렸다가 시골 산길 넘어서 고민학교를 함께 다니던 단짝 친구, 군부대가 있어서 군토르기 지나간 뒤 흙먼지 뒤집었어도 서로 좋다고 깔깔대면서 웃고 다니던 그런 시골길은 지금은 그 짝꿍과 함께 제 마음에 남아있는 어린 시절 그 짝꿍이 보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이번 짝꿍이에요. 가족들과 담양여행하고 순창 읍을 지나면서 문자 보냅니다 하셨고요. 네, 산업꽃 인생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집디가 북한사님께서 참 오래된 생각나게 하네요. 이제는 단짝도 가물가물한 나이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그 시절이 그랬습니다. 다시 온다면 멋지게 살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김윤풍 씨가요. 비오는 오후도 감사합니다. 짝꿍. 인천공단의 서빈 씨. 3번 동창생이에요. 짝사랑했던 여동창생이 그립고 생각이 많은데 지금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언젠가 보길 기원합니다. 네, 동창생. 예, 동창회 자주 가시나요? 나용은 씨가요. 2번 짝꿍. 학창시절 하면 도시락, 소풍, 운동이 아닐까요? 소풍 간다고 날 잡아놓으면 매번 비왔는데 운동의 날도 비올까 잠시 설렜던 시절. 좀 내용이 안 맞는데. 덕산동 브루스 듣고 싶어요 하셨고요. 네. 평강공주님께서 짝꿍이 칼 빌려달래서 빌려줬더니 쓰고 난 후 받는 칼에 손이 비었어요. 근데 앞 친구가 얼른 손을 닦아줬으니까 착한 그 친구 기억이 생생히 났습니다. 짝꿍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앞 친구가 생각이 나는. 그럴 수 있어요. 짝꿍은 뭔가 이렇게 그 좋으면서도 또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서로 그 좀 자리에 배분적 부분들이 침범하는 게 있어서 선을 딱 그어놓고 말이죠. 네, 이 선만 넘어오면 빠! 막 이렇게 해서 티격태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사연들 주셨는데, 네, 조금 이따 4부에 또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9장 법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1: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현재 김대혁 씨가 가족들과 담양군의 군현대사 전시관에 왔는데 어린 시절 교실에서 도시락 까먹던 짝꿍은 어디 있는지 생각나신다고요. 부산의 신복순 씨가 저희는 전남 고흥 대서중 20의 동창인데요. 2년에 한 번씩 서울, 부산, 전남 등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데 정겹고 좋더라고요. 친구들은 나이가 들어 만나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 언제나 친구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답 짝꿍이에요 하셨고요. 대구의 평강공주님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추억 얘기예요. 아까 전해주셨던 얘기가요. 갈비를 달라고 했는데 다쳐서 앞쪽에 앉아있는 친구가 닦아줬다고요. 그 친구가 보고 싶다고 짝꿍보다는. 동대문 이정 씨가 남녀 성비를 맞추느라고 남자친구가 짝꿍을 했는데 책상 가운데 손을 긋고 주개는 물론 주개똥 하나까지 넘어지 못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서로 티격태격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웃음나는 추억입니다. 예전에 원래 남자 여자 이렇게 앉히는 게 짝꿍이잖아요. 남자끼리만 앉는 경우보다는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그렇게 앉으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남자끼리 앉는 것보다 이렇게 남녀가 앉아야만 이렇게 뭔가 일이 이게 잘 풀립니다. 잘 풀린다고 하는 게 이상한데 일단 말을 잘 들어요. 서로 잘 보이려고 말도 못하고 하다가 좀 쑥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광주의 문영구 씨가 초등학교 1학년 짝꿍이 보고 싶어요. 전화번호는 몰라서 아쉬워요. 초등학교 1학년이면 너무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정말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친구가 나를 기억하더라고. 몇 년 전인데 고속버스도 아니고 그 휴게소에서 지나가는데 알아보더라고. 저는 몰랐죠. 모르겠더라고 전혀. 근데 야 넌 누구누구 아니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놀래가지고 야 정말 대단해요. 예? 60년이 다 돼가는 그 기억을 갖고 있는 대단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뭐 엉기결에 연락처도 못 받고 그냥 지나갔어요. 당연히 뭐 반가우니까 그래 했는데 그냥 만났던 사람처럼 그냥 지나갔어요. 좀 그런 경우는 정말 아쉬워요. 근데 전화번호 알 수가 없죠. 신림동의 유리 씨가 월요일 오후 좋은 예가요 세상 가족 여러분 별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셨고 영권선 씨 비가 많이 와서 업무 지장이 많아서 늦은 출석입니다. 마음은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문희옥의 이봐요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성현동의 김용분 씨 도시락 반찬도 같이 나눠 먹곤 했어요. 이번 짝꿍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말이죠. 대구의 평강공주님께 저희가 마련한 상품 뉴제움 베이커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빵입니다. 자, 김유라의 목물 같은 사랑, 변지훈의 사랑은 무죄다. 네, 두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짝꿍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죠. 그 시절 교실에는 둘이 함께 앉는 나무 책상이 많았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선생님이 자리를 정해주는 날이면 아이들의 표정이 엇갈렸죠. 친한 친구와 짝이 되면 좋아했고 또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와 앉게 되면 괜히 심술 나기도 했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짝이 되는 날이면 서로 쑥스러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짝꿍 사이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 자리 뭐 넘어오지 마라, 책상 가운데도 여러 가지 있었고 지우개 좀 같이 쓰자 뭐 그러면서 금세 다시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랬던 그 시절. 선생님한테 또 둘이 장난치다가 들키기도 하고 둘이 벌받다가 웃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걷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름도 얼굴도 희미해지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옆자리에 앉았던 짝꿍의 얼굴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오늘도 뭐 책상에 금을 굽고 싸웠던 또 도시락을 나눠 먹었던 짝꿍 얘기 뭐 많이 주셨는데 말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좋아했던 그런 짝꿍도 있었죠. 근데 지금까지 연락을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낸 짝꿍들이 있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네, 숙제 안에 와서 또 같이 혼났던 친구도 있었고요. 예.

자, 혹시 방송 듣다가 내 짝꿍이님인 누구누구였는데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그 이름과 추억도 남은 시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정의 금산아가씨 신청해 주셨고요. 송대관의 해뜰날 신청하신 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짝꿍이었던 친구 동창회 가면 지금도 옆에 앉아요. 신인의 유리 씨, 네, 연필을 잘못 돌려서 손바닥이 찍혔는데 아직도 검은 자국이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 대구의 평강공주님, 또 경기 파주의 김윤풍 씨가 여자 숫자가 모자라면 남자들끼리 앉아서 공부할 때 생각납니다. 네, 빈잔 주셨는데. 자, 도시아이들 연적 주셨던 분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오늘 유난히 하루가 빠르거나 혹은 반대로 길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괜히 마음만 바빠지고 이달에 뭐 했나 싶은 허탈함이 불쑥 찾아오기도 했을 텐데요. 너무 거창한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8월에 남은 몇 시간만큼은 무거운 생각들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현승의 남자의 눈물입니다. 내일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로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갈 때에 형상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없는 데서 온 것이며 있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없는 데로 돌아가는 것이어늘 세상 사람들은 형상 있는 데에만 공을 들이고 형상 없는 데에다 참다운 공을 들일 줄 모르나니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형상 있는 데에 드리는 공을 형상 없는 마음에 반만이라도 드리면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크고 작은 삶의 경계에서 희망을 찾는 활기찬 오후를 열어가고 싶은 여러분의 여유 있는 오후를 함께 걷는 여기는 행복한 오후고요. 저는 정주희입니다.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오늘 1부 순서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는 오후의 법문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청정하게 가꾸는 시간 준비도 했습니다. 법문 말씀을 통해 맑고 밝고 훈훈한 하루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도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을,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또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법문을 통해 생활의 지혜를 얻는 오후의 법문 시간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음이 자라나고 악을 범하고도 참회를 하면 악 가운데 선의 음이 자라나나니 그러므로 한때 선으로 자만자족하여 향상을 막지도 말며 한때의 악으로 자포자기하여 타락하지도 말 것이니라. 오늘 법문은 원불교 대종경 요훈품 26장 말씀이었습니다.

행복한 오후. 네, 지금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행복한 오후는 주중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과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먼저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오후는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인터넷 홈페이지 www.wp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잠시 뒤 2부 순서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릇 세상은 강과 약 두 가지로 구성됐나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해 각각 그 도를 다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니 옛 성현의 말씀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적자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부모같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초계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는 말이 다 이를 이름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2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2부 시간은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으로 채워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홈페이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치시고요. 아니면 주소창에 www.wpsi.kr 들어오셔서 라디오 페이지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을,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또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립니다. 일상의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0: 행복한 오후 정주희입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실 때는 검색창에 원음 방송 치셔도 되고요. 주소창에 www.wpsi.kr 들어오셔서 라디오 온에어 클릭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인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애플폰인 경우 앱스토어에서 WBS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에 앱 다운로드 하시면 뭐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과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리고 있어요. 일상의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어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철길 건널목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고는 열차를 보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열차보다 먼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하는 열차보다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건널목에 진입했는데 의외로 빨리 접근하는 열차에 놀라 당황하거나 자동차의 결함으로 시동이라도 꺼진다면 대형 사고를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시속 70km로 달리는 열차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해서 멈추기 위해서는 225m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달리던 열차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철길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1단 정지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1단 정지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훨씬 많고 1단 정지에서 좌우를 보려고 하면 뒤쪽에서 빵빵거리며 재촉을 합니다. 철길 건널목 앞에서 1단 정지에서 좌우를 살피는 기본 원칙만 지킨다면 대부분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재산이 풍부한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은 큰 신심을 바라여 대도에 들기가 어려운데 그러한 사람으로서 수도에 발심하며 공도에 헌신한다면 그는 전세에 깊은 서원을 세우고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니라. 대정경 신성품 5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어느 시인은 멀리 있는 아픔이 나를 울릴 때 비로소 나의 세계는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저 멀리 네팔로 향합니다. 최근 히말라야 산자락을 덮친 예고 없는 대홍수와 산사태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의 이웃이 여전히 흙더미와 거센 물살 속에 갇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지구 반대편의 아픔이라고 해서 결코 남의 일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과 네팔의 산천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지구 마을에서 우리 모두는 같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구조 소식을 애타르게 기다리며 울부짖고 있는 수많은 가족들, 그리고 여전히 공포 속에 있는 피해 지역 이웃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봅니다. 거대한 자연의 재앙 앞에서 인간의 힘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아픔을 안아주는 사람의 온기만큼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저 네팔 하늘 아래 평화와 기적이 찾아오기를, 단 한 사람이라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0: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였습니다. 원불교의 동포은이란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와 연결되어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서로에게 은혜가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국경과 인종과 언어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이 하나의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포입니다. 지구 반대편의 재난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 부분에 생긴 상처임을 알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국내 7대 종단 협의체죠.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매년 주최하는 이웃 종교 스테이가 시작됐습니다. 이웃종교 스테이는 이웃종교 시설에 머물면서 종교 의식과 문화를 체험하고 종교 간 이해와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가는 대국민 상생 프로젝트인데요. 지난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원불교 스테이가 가장 먼저 진행됐습니다. 자, 이번 원불교 이웃종교 스테이를 담당하신 영광국제마음훈련원 강법진 교무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7: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현재 전 세계 인종은 크게 다섯 개로 구분한다고 한다.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북남미 혼혈인종, 말레이인종. 땅은 크게 여섯 개로 구분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종교는 크게 네 개로 구분한다. 그리스도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렇게 우리 인류는 피부색으로, 지역으로, 종교로 공동체를 분류하고 좀 더 비슷한 사람들끼리 가까이 지내며 살아왔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수많은 갈등과 전쟁을 해왔다. 이제 우리 인류는 선택해야 한다. 다 함께 잘 사는 길을 갈 것인지, 나와 비슷한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잘 지낼 것인지 말이다. 네, 인종으로, 대륙으로, 종교로, 피부색으로 이렇게 네 편과 내 편을 가르고 지내온 인류 역사인데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기도 하죠. 자, 오늘은 국가와 종교와 인종의 우를 넘어 하나의 세상을 만들라는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2대 종법사를 지내신 정산 종사님께서는 종교인들이 먼저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정신을 확립해 대동화합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종교가 서로 문호를 따로 세우고 각자의 주장과 방편을 따라 교화를 펴고 있으며, 그 종지에 있어서도 이름과 형식은 각각 달리 표현되고 있으나 그 근본을 추구해 본다면 근원된 도리는 다 같이 일원의 진리에 벗어남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큰 정신을 확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유교 경전 예기에는 크게 하나됨을 뜻하는 대동사회에 대한 공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동사회란 큰 도가 행해지고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자가 버려지지 않으며,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들은 여생을 잘 마치게 되고 장년들에겐 일터가 있으며, 어린이들은 모두 보호를 받아 잘 자라게 된다. 외롭고 홀로 된 자나 병든 자들은 모두 보살핌을 받는다. 재물을 소중히 여기나 반드시 자기만 가지려는 것이 아니오. 일에 애쓰는 것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세상이 바로 대동사회다.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의 법문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산종사법어 동원편에는 여러 종교의 가르침을 통합 활용해서 일원세계를 이루자는 대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계 4대 성자의 근본 정신을 말하자면 불교의 석가모니는 대평등, 자비주의와 대각주의요, 도교의 노자는 대해탈, 자연주의와 무의주의요, 그리스도교의 예수는 대희생, 박애주의와 유화주의요, 유교의 공자는 대실천, 중도주의와 인위주의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대원만, 일원주의와 세계주의를 드러내 세계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국가, 종교,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어쩌면 110년 전 원불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보는데요. 이웃 종교들과 함께 다 같이 손을 잡고 종교와 국가의 우를 넘어 은혜로 하나 되는 낙원 세상을 만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마음공부음악으로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으로 원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원불교의 기본 교리인 사은, 네 가지 은혜 중 하나입니다. 이 은혜는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서 오는 은혜인데요. 모든 만물은 하나의 그물망처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의 생명을 존속해주는 은혜의 관계로 얽혀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좁게는 인류, 넓게는 살아있는 모든 금수 초목까지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 은혜로 보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천지은, 2번 동포은. 네, 좁게 보면 우리 모든 인류, 그리고 더 넓게 보면 금수초목, 모든 동식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다. 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1번 천지은, 2번 동포은.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둥둥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러분의 종교는 무엇인지, 또 이웃 종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뭐 편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원불교 창작성가를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개벽의 성자되어입니다.

0: 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국내 7대 종단 협의체죠.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매년 주최하는 이웃종교스테이가 시작됐습니다. 이웃종교스테이는 이웃종교 시설에 머물면서 종교의식과 문화를 체험하고 종교 간 이해와 존중을 도모하는 대국민 상생 프로젝트인데요. 지난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원불교와 유교가 가장 먼저 이웃종교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번 원불교 스테이를 담당하신 영광국제마음훈련원 강법진 교무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자, 이웃종교 스테이 제가 간략히 소개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1: 네, 2026년 이웃종교 스테이 주제는 다른 믿음 속에서 나를 만나다입니다. 자신이 신앙하고 있는 종교의 믿음을 고집하지 않고 여러 종교의 가르침을 체험해보면서 믿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름을 인정하는 너그러움 속에서 자신을 더 단단하게 성장시켜 나가는 행사라고 봅니다.
0: 네. 참가자들이 체험하고 싶은 종교를 직접 선택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금토일 2박 3일간 이웃종교 스테이 원불교 편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웃종교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이번 이웃종교 스테이를 준비하셨는지요?
1: 네, 사전에 명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보니 이웃종교인 13명, 무교 17명, 기타 5명이더라고요. 아직 종교의 마음을 열지 못한 분들이 더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교리를 알리고 종교의식을 체험하면서도 재미와 편안함을 줄 수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0: 네. 자, 2박 3일간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는지 간략히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1: 네, 먼저 첫째 날은 원불교 이해라는 주제로 원불교의 탄생과 교조, 교리에 대한 강의와 저녁 연불 체험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영산성지 사무소장님의 안내로 영산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그날은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렸던 날인데 영산원 텐마루에 앉아서 초기 교단의 역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으니 운치도 있고 실감도 나면서 참가자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다행히 비가 빨리 그쳐서 대각지와 탄생가, 구간도실터를 직접 도보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게임으로 배우는 원불교 이모조모와 원만히 만들기를 진행했는데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손으로 만들어보는 재미를 느끼니까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저녁에 진행한 굴림대 명상과 허브 주머니 만들기는 저희 국제마음훈련원이 가진 장점을 활용해 명상으로 심신의 안정과 치유를 얻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체험하게끔 했습니다. 마지막 날 산밭지 기도는 우선 우천 관계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이 많이 아쉬워했는데요. 대신에 영산교당에서 준비해준 원불교 법회 체험은 감동이었습니다. 교도님들께서 참가자들을 위해 다가를 준비해 주시고 교당 교무님은 원불교를 잘 모르는 이웃 종교인들을 위해 원불교 창립 과정을 AI로 다 만들어서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게 했습니다. 2박 3일 쉴틈 없이 이어진 프로그램이었는데 모든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0: 네. 원불교를 알려면 당연히 근원성지인 영산성지를 방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침 근처에 영광국제마음훈련원이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원불교 100주년 기념성업으로 근원성지의 시대에 맞는 마음치유센터로서 국제마음훈련원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밝은 해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웃 종교인들도 원불교를 민족종교 정도로만 알았다가 이번 시설 체험을 통해서 원불교 강의도 듣고 명상 체험도 하고 또 옛날 초창기 보전 건물이 있는 영산 성지를 순례하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이웃 종교의 모습에 적잖게 놀라셨어요.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0: 네. 자, 이번에 40명 정도가 이웃 종교 스테이를 참여를 했는데요. 종교가 없는 분들이 좀 많았죠? 좀 어땠습니까?
1: 네, 절반가량이 종교가 없는 분들이어서 저도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생활이 둘 아닌 종교, 온불교가 마음 공부를 통해 일상을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가르친다는 것에 공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해준 한 분의 말을 빌리자면 학교에서 한 줄로 배울 때는 옛것과 민족성만 유지하려는 종교라는 이미지만 남아서 교리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물이 하나로부터 왔고 모두가 부처라는 내용이 너무 와 닿았다고 했습니다. 마음 공부와 다양한 몸 수련까지 체계적인 배움이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을 해주셔서 저희도 뿌듯했습니다.
0: 네. 우리 교무님 개인적으로도 아주 보람된 시간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있을까요?
1: 네. 하나는 영산 성지 순례하면서 느낀 건데요. 주차장에 딱 도착을 하니까 폭우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많이 됐는데 참가자들은 마음의 요동 없이 움직여 주었습니다. 다행히 영산원 텐마루가 있어서 비를 피해 옹기종기 앉아서 눈앞에 펼쳐진 영산 성지의 모습, 예를 들어 보존지구에 있는 건물들, 대각전, 전광탄 등을 운치 있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설명해 주신 교무님은 우산 하나 받쳐들고 폭우 속에서 30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참가자들에게도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0: 예.
1: 둘은 온불교를 모르는 이들에게 법회 체험이 어떻게 다가갈까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영산교단 교도님들이 반갑게 맞이한다고 과일컵과 오미자차, 영광 모신님 성평까지 손수 준비해 주시고 이해가 없는 참가자들을 위해 초창기 교당 모습을 AI로 만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감동이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0: 네.
1: 저는 역시 우리 교무님, 교도님들이라 생각했습니다.
0: 네, 우리 원불교를 체험하기 위해 찾아온 우리 이웃 종교인들과 또 종교가 없는 분들을 이렇게 한 마음으로 우리 영산성지사무소 또 우리 영산교당의 또 교도님들도 이렇게 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니까 사실은 이게 더 마음에 와닿는 또 그런 감동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1: 네, 맞습니다.
0: 참가자들의 좀 반응은 어땠어요?
1: 반응이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말로 대신할까 합니다. KCRP 실무진들께서 하신 말씀이 해마다 이웃종교 스테이 참가자 모집을 하면 천주교와 온불교가 가장 먼저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궁금한 만큼 많이 얻어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무님도 원불교를 처음 접한 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종교에 기대하는 바도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교무님 좀 어떠셨어요?
1: 네,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은 소득과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와 생활이 둘이 아니고 모든 종교의 교리도 한우란 한이치에서 나왔음을 알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유무용 공부,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너그러운 마음을 참가자들이 챙겨가셨다면 저희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자, 무엇보다 우리가 살면서 종교를 체험할 일이 거의 없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웃 종교를 알아가는 시간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죠?
1: 네, 곳곳에서 이런 행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특히나 온불교가 세상 속으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믿습니다.
0: 네, 우리 온불교는 마음을 공부하는 종교이고 또 생활 종교인 만큼 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종교라는 것을 좀 많은 분들이 알고 또 온불교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영광국제마음훈련원 강법진 교무님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웃종교 스테이 이렇게 안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교무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원불교 창작성가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곳이 참 낙원.

0: 한국교회협의회 이주빈 소위원회 위원장 김은경 목사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너희 난자들 중에 있는 자처럼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주빈 우리의 형제입니다. 더불어 함께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마하 이주민 지원단체 협의회 운영위원 이중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진 평등한 존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본래부터 한국에 살던 사람이든 이주민이든 모두가 행복을 원한다는 점에서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 송공의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이정호 신부입니다. 이주민을 언어, 나라, 색깔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다르게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가 필요해서 불러들인 이주민들에게 차별 없는 우리와 같은 대등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운동을 위해서 모두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3: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최서연 교무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부처이고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나타나는 이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동포은 우리들은 함께 살고 있는 이 이주민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동포임을 잘 알아서 동포 보훈을 잘 해나가면 이 세상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변할 것입니다.
4: 원음방송과 4대 종단이 함께하는 이주민 차별금지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화합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 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동포은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오늘은 원불교의 기본 교리인 사은 중 하나, 동포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은이란 원불교의 중요한 기본 교리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네 가지 큰 은혜를 말하는데요. 이 중에서 동포은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서 오는 은혜를 말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그물망처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의 생명을 존속해주는 은혜의 관계로 얽혀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모든 관계를

을 대립과 투쟁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 상생상화의 관계, 상부상조의 관계로 파악하는 원불교의 핵심 사상이자 신앙적 태도이기도 합니다. 동포라는 개념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를 지칭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민족이나 또는 한 나라에 속한 백성들로까지 확대해서 동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불교에서 동포은의 개념은 한 민족에 속한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인류가 그러한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보고, 나아가 금수 초목까지도 그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 원불교의 동포은입니다. 네, 오늘은 원불교의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인 동포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선정인님,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퀴즈 정답은 천지은입니다. 천지에 은혜가 없다면 지구상에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살 수가 없겠지요. 우리는 천지를 비롯해서 사은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영산성지에서 원불교를 체험해보는 이웃종교 스테이 우리 강법진 교무님의 말씀을 들으니 참 좋으네요. 8월 한 달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하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정답은 네, 동포은이었죠. 천지은은 뭐 이 하늘과 땅, 네, 해와 달과 뭐 공기와 모든 이 살아있는 터전, 자연의 은혜가 바로 천지은이죠. 그리고 동포은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 인류와 금수 초목을 또 동포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천지의 은혜와 동포의 은혜가 어찌 둘이겠습니까? 하나인 것이죠. 네, 강법진 교무님, 우리 영광국제마음훈련원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웃종교 스테이를 맞이해서 종교가 없는 분들 또 종교가 다른 분들 마흔 분을 이제 금토일 2박 3일 동안 우리 원불교 교리도 알려주시고 원불교의 의식, 어떤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잘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불교를 통해서 뭐 참 이런 종교가 있구나. 원불교에서 가르치는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 또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잘 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큰 어떤 의미 있는 그런 또 시간은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웃종교 스테이 우리 잘 안내해 주신 우리 강복진 교무님 감사를 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원불교 창작성가입니다. 은혜 세상 이루어가네.

오늘 오프닝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동포은혜의 관점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어느 시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멀리 있는 아픔이 나를 울릴 때 비로소 내 세계는 넓어진다. 여러분은 얼마나 넓은 세계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 네팔의 대홍수와 산사태로 인해서 사망자가 800명을 넘어섰고 또 3,000명이 넘는 실종자가 있어서 이를 구조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가를 알 수 있어요.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원불교의 동포의 관점으로 전 세계 모든 이웃을 한 형제로 보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같이 울고 또 마음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그런 큰 사랑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팔의 이 피해 복구를 위해서, 그리고 실종자분들이 하루빨리 구조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싱싱함이 다르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성의 신선한 농특산물 이제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우리 가족 건강한 밥상을 위해 장성의 신선함을 그대로. 상촌역 2번 출구 노어촌 공사 1층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걷혀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걷혀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4장 말씀입니다.

하지만 일생 동안 공도에 헌신하신 규타원 장종수 대봉도 영가의 완전한 해탈촌도를 기원하며 동지 제자들과 조카 김현준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아름다운 인생.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살아오면서 참 많이 들었고요. 또 누군가에게 조언 삼아서 건넨 말이기도 한데, 정작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야 할 때가 오면 그 미안하다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좀처럼 쉽게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자존심이란 게 뭐 밥 먹여주지 않는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습니다. 먼저 고개를 숙이는 일은 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인연을 단단하게 이어주는 가장 멋진 선택일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남강수가 불러줍니다. 멋지게 살자.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3: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월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8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8월의 끝자락.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기도 하고요. 오늘 하루도 많이들 바쁘셨죠? 오늘 제가 차량으로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이동을 했는데 차가 어찌나 막혔는지. 비도 내리고요. 또 월말이잖아요. 월말이고 하니까 겹치고 겹쳐서 도로 곳곳마다 차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쁘고 분주하셨죠? 앞서 제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우리가 자주 쓰는 미안하다는 말, 즉 한자어 사과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례할 사자에 허물 과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사과. 따라서 사과라는 건 내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또 고마운 마음도 함께 들어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사과를 한다는 건 미안한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또 내 잘못을 지적해줘서 고맙다라는 이런 고마움의 마음이 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혹시 누군가와 불편한 일이 있으시다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먼저 고개 숙일 줄 아는 그런 용기를 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미안하다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 또 사과하는 내 마음까지도 기쁘고 홀가분하게 또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서 2시간 같이 할 건데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뭐 미안하다, 사과할 만한 일은 없어요.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이 더 많지만요. 그래도 오늘 2시간 함께해 주시고 혹시 주위에 내가 그동안 못했던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지 되겠다는 사람들이 떠올려진다면 괜찮습니다. 노래 한 곡 신청하시면서 사연도 같이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여하실 곳은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채원의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지난달 소비 지표가 하락세로 전환한 반면에 설비 투자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달 소비 판매는 전달인 6월에 비해 2.4% 감소했습니다. 소비 상황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 지수는 4월과 5월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6월 들어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승용차 같은 내구재의 소비가 7% 넘게 감소했고 의복을 비롯한 준 내구재도 1.4% 줄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의 영향으로 전달보다 판매가 11%가량 줄면서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수출 호황 등에 힘입어 설비 투자는 7.5% 늘면서 두 달 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071만 명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상반기 관광객 숫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27% 많은 수준이라면서 이런 추세라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2천만 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나라별로는요,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았고 대만과 홍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해외로 나간 일본인 가운데 28%가 우리나라를 찾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은 일본인이 선호하는 해외여행지 1위에 올랐습니다. 끝으로 이번 한 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까지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전국 곳곳에 시간당 20에서 30mm, 특히 전북 서해안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일부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전주 24도, 부산은 26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와 대구는 32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시 조금 오르겠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더위도 차차 물러갈 전망입니다.

진미라와 이동근이 각각 불렀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리고 영마루 길손 이어 들으셨어요.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신 아름다운 애청자 여러분들이십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이자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에요. 또 전국적으로 비도 내리고 그랬습니다. 부산에서 은하수님께서요.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더위도 같이 물러가겠죠. 3일 내내 주말 선곡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방송 함께 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예가의 탑10도 좋았고요. 또 들려주신 시도 너무 푹 빠져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지는 게 이기는 거 살다 보면 많지요. 이렇게 같이 화답해 주셨고요. 개봉동에서 이경자님도 좋은 말씀이에요 하시면서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말은 쉬운데 이거 실천하고 내 입에서 진짜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니까 할수록 네, 더 그 의미와 뜻이 더 크게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거죠. 상대방도 기분 좋고 또 말을 한 나도 기분 좋고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먼저 미안하다는 말하는 거 참 어려운데 나이가 드니까 그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늘 집니다. 아, 두 곡의 두 분이 같이 청해 주셨는데 상도동에서 조남주님 또 인천에서 마포평에서 말근호수님이 최원의 가을비 우산 속 청해 주셨어요. 사연과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언하신 대로 가을을 데리고 오셨어요. 가을비 우산 속 종일토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조남주님이 청해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하루 종일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촉촉히 내렸어요. 드디어 아인 애청자분들이 기다리는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맑은 호수님도 청해 주셨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더위와 비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9월에는 더 희망차게 살아갑시다. 대구에서 달봉이 할비님께서 희망의 메시지 주셨고요. 전주 현동수님께서 역시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비가 오고 나니까 기온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귀뜨라미도 울고 계절은 때가 되면 찾아오나 봐요. 박미의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이 노래는 좀 사연이 있죠. 이 노래는 원곡자가 심수봉입니다. 심수봉의 순자의 가을이라는 노래인데요. 1979년도 KBS 동명의 라디오 주제가였는데 그만 80년대 50화국이 출범하고 대통령 영부인의 이름과 같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곡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들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심수봉이 불러줍니다. 순자의 가을.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형으로 그린 이론상은 참 이론을 알리기 위한 표본이라. 비하건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킴에 손가락이 참 달은 아닌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6장 말씀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

오늘따라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신청합니다. 선죽교란 노래인데요. 하늘나라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그리울 때 이 노래를 부르며 마음을 달래곤 하지요. 오늘따라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변산에서 민호님께서 청해 주신 이인권의 선죽교였습니다. 오늘 그리움이 많이 밀려오는군요. 마음을 좀 달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1부가 시작됐습니다. 아,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갠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은 좀 비 소식이 있었나요? 지금 이 서울 경기권은 비가 하루 종일 내렸고요. 가을비죠 이제 진짜. 근데 아직도 8월의 마지막 날이라서 사실 가을비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싶은데 8월에게 좀 미안합니다. 그래서 네, 좀 미안하네요. 예, 여기 딱 맞아떨어지긴 하는데 사실 오늘은 저 9월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예, 그죠 여러분들. 뜨거운 계절 8월이여 안녕. 아름다운 가을을 기다리며 오늘도 전국의 번님들 또 진행자님 제작진님 모두 힘차게 화이팅입니다. 서가는 진정성이 담겨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노래로 시원하게 피로회복제로 힐링하겠습니다. 부산에서 동네에 계신 구경옥님께서 인사와 함께 와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봉천동에 계신 우리 김태환님께서 그 사진과 함께 그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 저 사진이 진행자님 맞습니까? 해주셨어요. 네. 네, 저 맞습니다. 네. 그 저보고요. 눈도 크고 시원시원하게 잘생겼다고. 미남이시네요.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즐거운 시간으로 8월을 마무리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또 사연과 신청곡을 주셨는데 제가 소개 좀 할게요. 아내가 먼 방송에서 보내준 선물을 보고 받아보고 너무 무척 좋아하네요. 감사드립니다. 사실은요 요 며칠 원음 방송을 청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월 초였어요. 아내가 집 앞에서 넘어지면서 뇌출혈로 사망 아니면 식물인간이 될 거라는 주치의의 진단이 이어졌지만 두 번의 뇌수술 끝에 회생을 했어요. 긴 병원 입원 생활을 청산하고 지난 8월 중순에 퇴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재활치료 중이죠. 거실에 설치한 오디오 시스템과 TV 중 아내가 TV를 선호하다 보니까 제가 원음 방송을 그냥 고집할 수가 없어서 최근에는 본의 아닌 늦은 시간에 입장을 하곤 했습니다. 아무튼 원음 방송 제작진과 진행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듣고 싶은 노래는 방운하의 1등병 일기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저녁 되세요. 이렇게 지금 아내분과 같이 거실에서 눈으로는 TV를 보고 귀로는 원음 방송 듣고 계신데요. 아울러 이제 퇴원하셨으니까 회복하시는데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더운 날이 지나갔으니까 아무래도 좀 몸도 많이 움직이시고 재활하셔야지 되니까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빠른 쾌유 재활 100%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옆에서 외조하시는 우리 김태환님도 네, 힘들고 어렵겠지만 많이 애써주시고 화이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방운하의 1등병 일기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1등으로 오신 경기도 안양에서 효심님. 아인가족 여러분들 후텁지근한 날씨에 주말 잘 보내셨나요? 또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올케가 주말에 농사진 고춧가루, 참깨, 참기름을 갖고 와서 맛난 점심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즐거운 주말을 보냈어요. 하시면서 황정자의 처녀 뱃사공 청해 주셨네요. 이어서 듣겠습니다.

처녀 뱃사공 함께합니다. 8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김동식님도 열심히 잘 듣고 계신다고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좋은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을 좀 곡해가지고 자기가 무서워서 피하는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죠. 부산에서 이상근님께서. 그러니까요. 네. 네, 본심을 좀 잘 받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 한 번 더 얘기해야죠. 뭐 한 번으로 안 통하면 그 다음 또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네, 자꾸 져주는 게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자의 기러기 아빠 준비되어 있고요. 달봉이 할비님께서 대구에서 청해 주셨고 다음 노래는 강남 서풍군님께서 강남에 살고 계신 남진의 별안 애가슴에 청해 주셨는데 오늘 주순이님 께서 남진의 마음이 고와야지도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별아 내 가슴에 요 노래 같이 듣는 걸로 양해 말씀드리고요. 사연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이님 사연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녹음 방송이 너무 재밌어서 잘 들었답니다. 이제 8월도 마지막이고요. 세월이 참 빨라요. 초석으로 시원한 바람과 귀뚜라미 소리에 반가운 가을이 벌써 옆에 와서 기다려집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모두 8월 마무리 잘 하시고

벌써 2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월요일은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3부에서 예가요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 머리도 식히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부 끝곡은요. 대구 남준호님의 사연과 신청곡인데요. 저녁바람에서 가을 냄새가 납니다. 시적 표현을 해주셨어요. 가을 냄새가 나는 저녁바람. 최희준의 이별의 플랫폼 제목이 맞는지 확실하지가 않지만 비슷한 노래가 혹시 있다면 꼭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남준호님 제목 확실합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한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멜로디와 가사 그리고 목소리까지 가을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이심에 세월이 가면. 어제 마포의 윤혜성님께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주신 신청곡이었습니다. 월요일이니까 오늘 꼭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어요. 네, 아름다운 인생 3부 문을 여는 곡으로 나이심에 세월이 가면 같이 했습니다. 들꽃님께서요, 오늘 7시에 퇴근을 했는데요, 아플싸 폰을 그만 안 가지고 왔지 뭐예요. 옆집이 저녁밥 차려주고 버스 타고 와서 이제서 늦은 출첵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듣겠습니다. 9월에는 더 멋진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9월을 보내세요. 힘차게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들꽃님께서 오늘 분주하셨네요. 진짜 핸드폰 없으면 단 한시라도 뭘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러다 뭐 핸드폰에 우리가 얽매인 뭐 노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현대인들은 일상에 핸드폰 없이는 생활하기가 참 불편하지요. 그래도 잊어버린 거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들꽃님. 네, 조심조심 잘 댁으로 귀가하시기 바라고요. 정임진님은 지금 산책 중이라고 하시면서 저녁 먹고 산책 중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데 대프리카는 아직도 많이 덥습니다. 괜히 대프리카겠어요. 예, 그 명성을 쉽게 내어주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도 이제 8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9월이니까 이 가을 대구에도 이제 도착을 하겠죠. 조금만 견디시고 버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부가 시작됐어요. 예가요 퀴즈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6분 1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

옛가요 퀴즈. 옛가요의 노래 가사 속에 숨은 글자를 맞히는 퀴즈 코너입니다. 옛가요 퀴즈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노래 가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풀어볼 노래 가사 제가 잠시 후에 들려드릴 건데요. 제목 없이 가사만 들려드릴 겁니다. 가사 가운데 땡땡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사를 들려드리죠. 가도 가도 아득한 인생길 눈보랏길에 정들면 타향도 좋더라. 친구도 사귈 탓이라. 구비구비 고생구비 서로 돕고 의지해 부귀 영화 바랄 것이냐 땡땡으로 사러 가잔다. 이 가사 속 땡땡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인정, 2번 노력, 3번 타력, 4번 밥심. 오호, 네, 보기가 아주 버라이어티합니다. 우리 그 옛가요 퀴즈에서 만나는 이 가사들 문제가 여러분들이 워낙 좋아하시는 그런 명곡들을 문제로 선정하지만 멜로디 없이 가사만 들려드리면 이게 뭐지? 이렇게 좀 알쏭달쏭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가사를 진하게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정답 한번 골라보세요. 가사 나갑니다. 가도 가도 아득한 인생길 눈보랏길에 정들면 타향도 좋더라. 친구도 사귈 탓이라. 구비구비 고생구비 서로 돕고 의지해 부귀 영화 바랄 것이냐 땡땡으로 사러 가잔다. 이 가사 속 땡땡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인정, 2번 노력, 3번 타력, 4번 밥심.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노래 두 곡 들으시면서 참여해 주십시오. 천천히 참여해 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옛가요 퀴즈 정답 보내주십시오.

오기택의 등대지기는요, 수원의 임순자님이 노래 제목은 등대지기인데 가수를 모르겠어요 해주셨어요. 오기택이었습니다. 전해드렸고, 변산민호님이 아 등대지기 저도 좋아하는 노래예요 하시면서 반가워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배호의 그 이름은요, 사당동에 살고 계신 박창규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이제 계절이 가을로 바뀌고 있네요. 더위 때문에 건강 조심하시라는 인사만 했는데 이제는 신선함이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배호의 그 이름까지 이어 들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아름다운 인생 3부 예가요 퀴즈 같이 하고 계십니다. 가사 듣고 가사 중간에 땡땡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단어가 뭔지 맞춰주시는 거죠. 가사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정답 맞춰주십시오. 가사 나갑니다. 가도 가도 아득한 인생길 눈보라길에 정들면 타향도 좋더라 친구도 사귈 탓이라 구비구비 고생 구비 서로 돕고 의지해 부귀 영화 바랄 것이냐 땡땡으로 사러 가잔다. 가사 들려드렸습니다. 이 땡땡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인정, 2번 노력, 3번 타력, 4번 밥심.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노래 들으시면서 정답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예가요 퀴즈 정답 보내주십시오.

퀴즈도 풀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신청곡도 듣고 있습니다. 두 곡의 노래 전해드렸어요. 대구 최영아님이 청해주신 서울 아줌마 파랑새 자매가 불러줬고요. 동네 구경옥님께서 아, 오늘 문제곡이 박재홍의 인생수첩이죠. 기억력을 되살려주는 멋진 시간입니다. 하시면서 위키리에 사랑합시다 청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박재홍의 인생수첩이 오늘 예가의 퀴즈 문제곡이었어요. 3부 마무리하면서 이 곡 전해드리고 그리고 정답하고 당첨자는 잠시 후 4부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용입니다. 인생수첩.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고 돌리는 공부를 입으로만 하는 것과 마음으로 알뜰히 하는 것이 크게 다르나니 어려운 일을 몇 번만 능히 참고 돌리고 나면 그 다음 일들은 수월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8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호강도 시들하고 사랑도 시들해지 한떨이 짓밟 피운 낙어진 인생 마음마저 썩는 것이 인생의 돌이면
1: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오늘 두 번 출근하신 들꽃님이 청해 주신 이화자의 화류 춘몽 전해드렸고요. 드디어 집에 도착하셨다고 지금 바로 노래 들으시면서 다녀오셨어요. 수고하셨고요. 아, 앞서 3부에서 예가요 퀴즈에서 함께한 곡은 바로 박재홍의 인생 수첩이었고요.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애창곡이기도 했습니다. 정답은 그렇죠. 인정이죠. 인정.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사연도 달아주셨는데 오늘 당첨 두 분 선정해서 행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민수님, 네, 큰 트럭을 운행하시는 우리 오민수님 선정했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대구시 효목동의 류외훈님이세요. 사연과 함께 참여해 주셨어요. 여름의 끝자락에서니 그토록 더웠던 만큼 제 마음이 한 뼘, 아니 두 뼘이나 더 커진 것 같아요. 바람 한 줄기에 고마움도 느끼고 함께 여름을 무사히 지내온 가족들, 친구들도 너무 감사함이 다가오는 8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하시면서 멋진 글과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호명하겠습니다. 오민수님 그리고 류외훈님 두 분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하고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8월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 선물에 당첨된 분들은 이제 8월 당첨자분들 선물이 전부 다 배송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첨되신 두 분은 9월 말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길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곡의 노래를 같이 여러분들과 좀 즐겨볼까요? 가을 노래 두 곡입니다. 태원의 가을의 연인. 아, 가을의 연인인가요? 여인 있죠? 아, 연인 맞네요. 네. 성북동에서 배용준님께서 사연과 함께 청해 주셨어요. 더위에 지쳤던 8월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세월 참 빠르죠. 조속으로 선선한 바람과 귀뚜라미 소리가 반가운 가을이 가까워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8월에 마무리 잘하시고 새로운 달 9월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고요. 진짜 모두 애쓰시고 8월 무탈하게 잘 건너왔어요. 그죠? 정은숙의 성류의 계절은요. 고양시의 윤창호님께서 사연과 함께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고양시에는 하루 종일 많은 비도 아니고 이슬비 정도로 내려서 잠깐 맞아도 싫지가 않고 시원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지나간 더위가 얼마나 더웠던지 성류의 계절 신청합니다.

신대방동에서 우리 젊은 할배 닉네임 오병건님 자리해 주셨고요. 또 의정원 형제님도 오셨어요. 하루 종일 구준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이 시간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든 운전자분들 무사하게 목적지에 도착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주셨고 부산 부암동에서 심상우님은요. 우리 부울경 지역의 로컬 프로그램이 부활되길 학수고대합니다. 하시면서 방송을 통해서 문자 보내고 사연이 읽혀지면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아쉬움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심상우님 저희 아름다운 인생을 통해서 문자 소개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안산에서 한아름님도 자리해 주셨어요.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부산 은하수님이 청해 주신 배성의 불효자식, 이게 부제고요. 원제목은 어머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규식님이 멋진 글과 함께 키보이스의 바닷가의 추억을 청해 주셨는데 제가 앞에만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 너무 덥다고 밀쳐서 저리 가라고 보내지 않아도 머물고 떠날 때를 하는 여름은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잠깐 머물다 금세 갈 걸 알면서도 호들갑 떨며 아우성을 치던 우리는 언제 그랬냐고 정색을 하며 가을을 반기겠지. 네, 이어지겠습니다. 두 곡의 노래입니다.

뭔가 여름과 8월을 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노래였습니다. 파도소리와 함께 바닷가의 추억 전해드렸고요. 금치홍 교사님 오셨어요. 8월의 마지막 날을 아쉬운 인사드리면서 항상 감사히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참여해 주셨어요. 조금 아까 좋아하시는 배호의 그 이름 방송됐었는데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네, 대구에서 손상우님도 와주셨고 이연수님 또 대구 윤영주님 주말 예가요 탑텐 잘 들으셨다고 장안동 서소장님은 바쁜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귀가 중이시래요. 피로가 풀리는 방송이라고 네 칭찬해 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인천 왕해청자님 늘 아름다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과 8월의 마지막 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철님이 청해주신 머슴의 딸이 오늘 끝곡입니다. 최정자가 불러줍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부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나는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감이요.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궁구하여 사각으로 지견을 기르는 것이요.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 바. 세 가지 중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 정산정사 법어 근실편 15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요즘은 꼭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명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분히 몸을 가다듬고 내면의 깊은 울림에 집중하면서 복잡한 세상사에 휘둘리지 않는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함일 텐데요. 하지만 쉴 새 없이 바쁜 일정과 수많은 관계 속에 둘러싸여 살아가다 보면 온전히 내 마음에 몰두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일 생각, 사람 생각, 갖가지 현실적인 걱정까지 수많은 사심과 잡념이 꼬리를 물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마련입니다. 이 번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늘 청정한 마음을 갖고 가는 길은 과연 무엇일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장미의 나 없음에 듣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답을 찾기 전에 새로운 질문을 만납니다.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이 9월 18일과 19일 서울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지금 우리 교화의 새로운 사례를 만나고 AI 시대와 미래 교화를 생각하며 선명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함께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열고 시대를 바라보는 질문의 시작.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 참가비는 무료고요. 사전 신청은 9월 14일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온갖 사심과 잡념이 끊이지 않아 마음이 몹시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일 생각을 하고 정작 일을 할 때는 끼니 걱정을 하며 공부를 하면서도 놀고 싶어서 조바심을 내고 막상 쉴 때조차 해야 할 일 걱정에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곤 하죠.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40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살아있으므로 풀이 나고 물이 살아있으므로 물결이 치며 마음이 살아있으므로 사심잡념이 생기는 것이니라. 풀이 나면 뽑고 또 뽑으며 일을 할 때나 쉴 때 항상 마음을 챙겨서 곤하면 잠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 일을 일심으로만 하면 그것이 곧 활선이라. 그러므로 특별히 없애거나 구하려 하지 말고 무시선 무처선을 표준 삼아 수행하면 된다. 잡념을 특별히 억눌려 없애려 하거나 집착하는 마음마저도 어쩌면 또 다른 잡념일 텐데요. 대산종사님께서는 사심과 잡념이란 그저 내 마음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자연스레 피어나는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떠오르는 잡념을 미워하며 억지로 지우려 애쓰기보다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에 온전히 일심을 모아내는 태도가 왜 삶의 진짜 휴식이 되어주는지 성가 세 곡 들으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가 135장 고요한 법당, 성가 134장 둥그신 임의 광명, 성가 133장 믿음은 우리의 집.

우리는 일상 속에서 생겨나는 사심과 잡념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도 은근히 저 일에 마음이 쓰이고 막상 저 일을 할 때는 다시 이 일에 시선이 얽매여 정작 눈앞에 놓인 일에 온 마음을 쏟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심과 잡념은 마음이 살아 숨쉬기에 자연스레 드나드는 생명의 물결과 같습니다. 그것을 강제로 없애려들거나 무리하게 조용히 만들려는 순간 그 조급함조차 또 하나의 번뇌가 돼 마음을 어지럽히기 마련인 거죠. 대산 종사님 말씀처럼 참된 선이란 그리 거창하고 격식에 갇힌 게 아닙니다. 피곤하면 편안히 잠들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내가 머무는 그 순간순간에 오롯하고 온전한 마음을 기울이는 일일 텐데요.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그 일에 마음을 모으는 무시선 무처선의 공부.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실천해왔는지 창작성과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김혜진의 견성성불은, 고우리의 공부인의 의식 거쳐, 박재환의 일원상 신앙.

대산종사님께서는 땅이 살아있으므로 풀이 나고 물이 살아있으므로 물결이 치며 마음이 살아있으므로 사심잡념이 생기는 것이니라. 풀이 나면 뽑고 또 뽑으며 일을 할 때나 쉴 때 항상 마음을 챙겨서 곤하면 잠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 일을 일심으로만 하면 그것이 곧 활선이라. 그러므로 특별히 없애거나 구하려 하지 말고 무시선 무처선을 표준 잡아 수행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잠시도 한 곳에 머물지 못한 채 끊임없이 어디론가 흘러가곤 합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일상의 갖가지 경계 속에서 마음의 청정함을 온전히 지켜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하지만 솟구치는 잡념을 억지로 없애려 애쓰거나 거창한 깨달음을 따로 구하려 들기보다 하루를 살아가는 그 동작 하나하나를 부드러운 수행의 자리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시간과 장소의 틀에 매이지 않고 순간순간 오롯한 일심을 챙기는 무시선 무처선의 실천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진정한 평온과 참된 깨달음의 세계가 환하게 열려가길 바랍니다. 이런 야문이 끝곡으로 성하의 빈손으로 왔다가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교리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란 상견으로 내가 있고 법이 있다는 상견에 집착하는 것이죠. 이게 정견을 가지면 그렇지 않는데 삿된 견해를 가지면 나도 있다, 법도 있다. 이제 법이란 말 진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진리도 있다. 그리고 이게 상견이다. 무란 단견으로 나도 없고 법도 없다는 역시 상견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적으로 보나 또 우주 전체로 보나 물론 유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무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삿된 견해를 가지면은 유무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실행하고 바르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이제 반대되는 이제 편견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유는 무에 대해서 무는 유에 대해서 서로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본다 하면은 유무에 이제 걸리고 집착이 돼서 올바른 유무의 상황을 이제 못 보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백집이라는 책에 보면은 삼유가 있는데 삼유는 욕유, 욕심, 색유, 이제 만물 또는 우리들 몸 또는 무색신, 무색유.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단지 이것이 삼유라고 하는데 또는 삼계라고도 한다. 그래서 현상이 됐든 진리계가 됐든 사실 없다는 것이 정설이가도 모르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삼계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볼 때 없잖아요. 설사 욕계의 중생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글자 그대로 욕심을 부린다 할지라도 그 영구적으로 부려지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일시적인 게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없다 는 얘기가 정설인가도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도노입도 요문론에 보면은 이르되 어떻게 해야 부처의 진신을 보느냐, 어떻게 해야 어떻게 봐야 부처의 진신을 확인하고 인지를 할 수가 있느냐. 타박이를 불견유무 즉시 겸불진시라. 타박이를 유무를 보지 않으면 즉시 부처의 진신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처님은 부처로서 있고 중생인 나도 있긴 있는데 나는 중생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부처는 영원하고 나는 일시적으로 뭐 하루살이처럼 잠깐 나타났다 죽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래 본다고 하면은 유무관계가 제대로 보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나 중생이나 범부나 성인이나 또는 뭐 진리계나 현상계나 이런 것들이 둘이 아닌 걸로 봐라. 원래 그렇게 돼 있으니까 봐라. 그러면 유무에 걸림이 없이 바로 부처의 진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됐든 대종사 부처님이 됐든 간에 그런 진신도 필요하지만은 현상계의 만물, 이제 첫째 불상이죠. 나를 비롯해서 만물도 모두가 부처인데 만약에 유무에 걸림이 있다 하면은 진신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다시 말해 수도문에 들어와서 자기의 그 본래 몸, 원자기죠, 원자기. 원자기. 또는 원래의 부처 모습. 이것을 보지 못하고 산다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슬픈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조당집에 보면은 임진대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산승이 분명 너희를 향해 말한다. 산승 분명 향이도 오음신전내 오음 무엇입니까? 색수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우리 몸뚱이죠. 몸뚱이 이 몸 밭에 무의진이 있어 당당하게 노연했느니라. 무의진이다. 무의진 이유가 없어. 함이 없어. 이러한 진짜 사람인 내불성 또는 나 원자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당당하게 노연 당당하게 놔둬야지. 그러니까 이제 노자는 이제 이슬이라 하기도 하지만 드러난다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드러난다. 확 드러난다. 그래서 드러나고 나타난다고 말이죠. 대가 육군동작 하는 것도 나타나는 것이지만 현상 만물 하나하나도 모두가 다 드러나 있잖아. 그러니까 기인이라 능지 기인이라 그랬거든. 그 사람이라야 그 사람 알아본다. 그래서 부처는 부처를 알아보고 중생은 중생밖에 모른다. 그래서 현상 상황에서 내가 밥 먹고 입고 뭐 옷 입고 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부처 모습 아니냐. 부처 모습보다 부처다. 부처. 부처님으로 그렇게 나타난 상황을 내가 인지를 해라. 안 들어. 인식을 해라. 그러면 당당하게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나를 비롯한 우주만의 전체는 정말로 부처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타나 있건만 우리들이 잘못된 편견이나 견해를 가지고 저울질을 하고 잣대질을 하니까 부처니 아니니 뭐 진신이니 가신이니 공이니 윤이 또는 문이 윤이 이러한 견해를 갖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설림보훈에 보면은 불행이도 이제 불행이라는 말은 죽는다 그 말이겠죠. 천명이 다해서 구하지 못하면 그의 유무와 상주를 묻지 아니하고 극진한 예로 보내주니라. 유무를 어떻게 묻냐.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묻냐. 유는 중생이요 무는 이제 부처다 이렇게 할지라도 아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물을 수가 있냐.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신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무나 뭐 부처나 중생이나 범부나 성현에 관계없이 떳떳하게 자유스럽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경기를 이렇게 그 터득을 한다면 또 마음가운데 심력을 길러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유롭고 자제로운 그러한 심성을 가지고 삶을 영위한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수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자유, 다시 말해 자제를 얻다는 데 있기 때문에 예, 걸림없이 편견을 갖지 않냐고 대중사님 법대로 한번 걸어가보자. 만일에 대중사님 법대로 해봤는데 안 될 경우에는 대중사님께서 먼저 지옥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잘못 따라가 놓고 끝에 가서 법대로 해도 안 되더라. 정말로 법대로 했느냐. 그걸 한번 그 생각해 볼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송아기를 본래 원리연하니 본래 둥근 진리가 아 드러나 있다 나타나 있다. 처처 물물 두두 다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대조사님 같이 돌멩이

0: 성자가 과연 누가 있느냐.
1: 그러니까 원리죠. 둥근 진리 다 드러나 있다. 진체 유무망이라. 참바탕은 있고 없음도 없어라. 어디가 참바탕 어디였냐. 또 없다고도 볼 수 없지만. 그래서 결국은 진체라는 그 자체가 있고 없는 것을 떠나서 자기가 내면적으로 얼마만큼 인지를 하고 있느냐, 인식을 하고 있느냐 하는 데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본다 하면 없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불은 상징과 하면 모든 부처는 평상의 마음을 깨쳤고, 아, 부처님이라고 무슨 특별한 마음을 깨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마음, 똑같은 이치,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부처님들은 안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남보다 먼저 알았다. 그 얘기인데. 무슨 없는 것을 무슨 더 보태고 누구한테 얻고 뭐 빼앗고 그래가지고 채운다고 모르지만은 그건 아니거든. 원래 있었던 것, 원래 갈무렸던 것, 원래부터 고유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의 그 마음을 깨친 거다. 뭐 깨치기보다는 아는 거예요.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제번 발해광이라. 일체 벌레를 다 제거하여 치의 빛이 발해등.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다시 말해 깨달음이란 뭐냐. 재보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일어난 모든 벌레, 망상, 사량, 잡념, 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운전할 줄 알고 잡을 줄 알고 놓을 줄도 알고 운용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해서 자유로운 힘력을 쌓인 거다. 아무 힘. 그 마음이 힘이 쌓였기 때문에 부처님이요 지혜광명이 예, 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예, 알아야 합니다. 차교 탐심처럼 유의에 착하면 집착하면 예, 탐욕 나오기 마련이에요. 아, 저 사람은 부자인데 나는 욕 안 하는고. 그 부자 그 자체만 보고 마음속으로 한탄을 한다. 그러지 말고 왜 저 사람은 부유하게 살고 있느냐 하는 상황을 현상적으로도 보고 내면적으로도 비춰보고 또 부처님들이 말씀하신 인과적으로도 한번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아, 저 사람은 과연 부유하게 살만한 그러한 업을 만들었구나. 그에 비해서 나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역시 업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자기 반주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나도 어떻게든지 부유롭게 살아봐야지 하면은 탐욕, 다시 말하면 못된 짓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온다. 그래서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호주머니를 털 수도 있고 밤에 담장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유무왕생이라. 무에 머물면 어두운 그림자 생기래. 무에도 머물지 말아라. 유는 물론이죠. 무에도 없다는 그 자체에도 멈춰서지 말아라. 그러면 이건 어두운 그림자 비춰지 말입니다. 양조 개방 후에 두 가지를, 그러니까 유가 됐든 무가 됐든 이러한 것들을 다 놓아버린 뒤다. 놓아버려. 부유하게 사는 저 사람, 아, 그렇게 업을 지어서 부유하게 사는구나. 인정을 해주고. 나는, 아, 내가 전생에 또는 금생에 복업을 잘 짓지 못해서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그러한 심념도 갖지 말고 터놔버려라. 도망 안 해. 다시 도망해버려라. 뒤에라야 시득 일원명이라. 비로소 이론의 진리 밝음을 얻게 되리라. 진리의 그 광명은 계속 비추고 있지만 그 밝음을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였냐, 깨쳤느냐, 알았느냐 이런 상황은 결국 내가 나를 이제 돌아보는 데서 이루어져 가지 또 장양되어 가지 누가 한 번에 키워가지고 너 가져 내 것 좋은 것이니까 내 부처니까 너한테 부처를 줄 테니까 너 가져 이렇게는 안 된다. 이치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그 말이죠. 대용사님 계속 유와 무가 지극하면 그 얘기입니다. 지극하다는 그런 의미요. 뭐 글자 그대로 뭐 지극하다는 지극한다 극진한 데까지 이른다 지극하다 지극하다 그 얘기죠. 지극하다. 그러니까 우주 끝에까지 이르는 것이 지극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끝까지 이르는 것이 지극이거든요. 극이거든요. 극. 그 극에까지 도달해봐라. 그러면 그 우주의 끝까지 가봤더니 또 우주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해남 땅

0: 꽃 마을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가보지를 않았습니다만 거기까지 갔을 때 그러면 문 낭떠러지 탁 떨어졌나? 그 아니다 말이죠. 물을 채우고 있는 그 땅 아, 또 이어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주에 그게 갔더니 또 우주가 있고 또 그 우주에 갔더니 또 우주야. 그래 중중무진일 수밖에 없다. 주역 곤께 보면 지극하소다 곤연이요. 땅이라 이제 땅, 땅. 땅도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 아니, 설사, 이제 우주에 올라가서 땅도 하나의 그 이제 뭐 저 우주에다 보면 티끌만 하지만은 그 티끌로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뭐 화성이니 뭐니 땅 비슷한 게 다 이어져 있잖아요. 이게 조금 사이만 떨어져 있을 뿐이지. 그래서 역시 중중무진할 수밖에 없다. 주석에 보면은 이제 극이라는 것은 뭐 지극하다. 또 국어 이제 국어란 책이 있는데 원래 보면은 양이 지극하면 음이 되나니라 양지 그 주석에는 지는 지극하다. 지극하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극양이든 극음이든 간에 그 극양으로서 끝나고 극음으로서 이어진 게 아니라 극의 이름은 변한다. 되돌아온다. 그걸 궁죽통 그러잖아요. 궁극의 이름은 궁궁한데 이름은 통하는 이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이제 극의 음이 이제 극의 양이 극의 이름이게 되면 결국 음이 생긴지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 뭐 동지해서 사기라는 그 책에 춘신군전에 보면 물질적반이라 모든 사물들이 끝까지 이르게 되면 아 돌아온다. 아까 얘기한 대로 궁죽통이랄지 이런 것들이 아 되돌아온다고 말이죠. 원시반종이랄지 이런 모든 상황이 진리가 그렇게 되돌아간다 그예요.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다. 누가 뭐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무의와 자동적으로 그렇게 쭉 이렇게 윤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뭐 어떤 생명을 가진 것만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도 윤회를 해요. 그것이 성주계공 아닙니까? 성주는 이제 그 이루어져가는 상황이고 괴공은 이렇게 이제 주로 괴멸해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성주계공이 항상 해서 대원사님 말씀대로 여기도 성주계공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다고 말이죠. 또 크게 볼 때 우주가 성주계획을 돌아간다. 그래서 사계에도 예, 그런 얘기했다. 물질적 아니라 돌아온다. 극이라는 것은 이제 다 안다. 끝까지 다 이른다 그 말이죠. 극도에까지 다 이른다. 뭐 이하 석고에 그건 지극하다. 또 시 대하에도 대하 이제 순고에도 하늘 높이 수사서라. 하늘 높이. 근데 극이라는 게 하늘 높이죠. 끝까지 솟아서 끝까지 쭉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닿느냐? 안 닿아요. 또 있어요, 또. 그래서, 예, 한자가 한 5-6만 자 된다고 그러거든요. 제일 높은 자가 무슨 자인 줄 아세요? 대개 하늘태이라고 할 겁니다. 하늘이니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뭔지예요? 지압이 부자거든요. 또는 공부 부자. 이 부자, 공부 부자인데, 하늘을 뚫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다. 그게. 그러면 가장 높은 성인이 되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자 하는 얘기는 하늘을 뚫자 그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 진리를 뚫자. 대중사님께 내놓으신 그 법을 뚫고 진리를 깨닫고 자기의 성품을 회복하고 본성으로 돌아오자. 그래서 공부입니다. 또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공짜도 뭐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공을 이제 보통 우리들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힘력자를 보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닙니까? 공이란 뭐예요? 공장 아닙니까? 자동차를 만든다. 배를 만든다. 비행기를 만든다. 자전거를 만든다. 아무나 만듭니까?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이제 그게 공장이에요. 이게 공장이죠, 이게. 그러면 공장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날마다 놀고 밥 먹고 노래 부르고 그런다고 해서 자동차가 나오고 무슨 배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힘써서 하는 일을 해라. 힘써 일해라. 다시 말해 철판 하나 두드리고 또 그것을 맞추고 하는 데 있어서 힘 안 드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자동화가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공 아닙니까 이게? 힘을 들여서 해라.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사람이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무슨 자전거를 만들듯이 열심히 힘을 들여서 하늘을 뚫는 공부를 해라. 하늘을 뚫어라. 진리를 뚫어라. 깨달음을 이뤄라. 이것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대원님께서 정전 같은 데 보면 공부하자 공부하자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니까 그렇다고 말이죠. 생이지지한 성자라고 하면은 혹시 이제 뭐 눈 딱 감고 한 발을 움직이지 않고도 어떻게 하려고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 사람이 있어서는 힘들어 해야 해요. 힘들어 않으면 제자리도 사실 섰기가 힘듭니다. 왜냐? 아, 돌아가는데? 윤회는 계속 윤회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준구천이랑 하늘 높이 이렇게 솟았다. 뭐가? 공부가 그렇게 해야 한다. 그건 지극하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원으로 보더라도 뭐 그건 이제 빠르극자거든요. 이제 나무에 빠르극자가 이제 붙어 있는 그 잔데 멈추지 말고 그게 도달할 때까지 열심히 뭐 공부를 해라. 근데 그 얘기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이 성공하도록 열심히 사업에 대한 힘을 써야 할 것이고 또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선 사람은 열심히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써서 자료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모든 것들이 그렇다고 말이죠.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게 이를 때까지 나아가야 성공의 열매를 딸 수가 있다. 그래 비슷한 얘기인데 뭐 지극하다, 극진하다. 이제 사리어 개한을 이제 극단이라고도 장자 소유에 보면은 이제 그것이 멀고 끝이 없기 때문인가 기원이 무수측냐 이렇게도 묻고 또 한서 서전에 여자를 총애함이 지극하니 가히 더할 수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임금 입장에서 총애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 뭘 어떻게 더해줄 수가 있습니까? 또한 이 사대가 떠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지 그거 어떻게 붙잡겠어요? 지금 우리들이 늙는다는 것은 피부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게.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눈이 먼저 간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눈이 그렇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여서 이제 안과에 갔더니 이제 우리 대학병 안과에 갔더니 망막 이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술하자 이제 그 얼마 뒤에 수술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또 백내장이 있다고 해요. 또 수술하자.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 4월경에 이상이 또 다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 후발성 백내장이라 하던가 하여간 백내장이 왔대요. 근데 초기래요. 그러면 요새는 레이저로 쏘아서 그렇게 치료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길래 한 달가량이 됩니다. 6월 2일 날 그 병원에 가서 한쪽 눈만 우선 레이저를 쏘았더니 어떻게 잘 보이고 몰라요. 잘 보여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생각하기를 공부라는 것도 기발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 그리고 책에도 우리 쓰여 있거든요. 너희들 자신을 나는 중생이다. 어떻게 탈출해.
1: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의는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리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의는 언제나 마음이 안원하여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하긴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이정산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얼마 전 한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큰 사고를 냈는데 왜 자신이 신호위반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허탈해했습니다. 자신이 뭔가에 홀린 것 같다는 표현을 해서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없었느냐고 물었더니 전날 부인과 자녀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고 퉁명스럽게 차려주는 아침상을 수저도 들지 않고 오히려 더 속이 상한 상태로 출근길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흥분한 상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신호를 보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것인데요. 운전자의 기분에 따라서 자동차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지고 결국 사고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는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아침에 출근할 때 짜증스럽거나 격한 감정상 태화가 되지 않도록 모든 가족이 협조해야 하겠습니다. 또 본인 스스로도 격한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웬만한 일은 빨리 무시하는 것이 좋겠고 흥분한 상태라면 힘들겠지만 잠시 차를 세우고 여유를 둔 다음 운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하긴이 묻기를 자리 이탈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입력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 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드는 웅덩이에서 울창이들이 꼬리를 흔들며 노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 도다. 그러나 어찌 저 울챙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의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마르는 물속에 저 울챙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하는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게 되나니라. 정산종사 법어 공도편 5.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제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1: WBS 원음방송입니다. 원음방송 안전한 가을 산행 캠페인입니다. 산행하기 좋은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도 늘고 있는데요.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등산사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족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혼자보다는 2인 이상 산행하는 것이 좋고 되도록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엔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온차가 심한 가을철에는 방풍 방수 의류를 착용하며 열을 낼 수 있는 고단백, 고열량 식품, 뜨거운 음료 등 비상식량과 나침반,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한 응급약품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행 시 담뱃불 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은 취급하지 않도록 해 산불을 예방합니다. 안전한 가을 산행,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는 곳 길을 이름이니 길이라 함은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늘이 행하는 것을 천도라 하고 땅이 행하는 것을 지도라 하고 사람이 행하는 것을 인도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존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런즉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해 나팔을 불 때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1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나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이 있어지나니 선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어렵고 악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쉬우며 선한 습관을 들이기 위하여 공부하는 중에도 조금만 방심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경계에 흘러가서 처음 목적한 바와는 반대로 되기 쉽나니 이 점에 늘 주의하여야 착한 인품을 이루게 되리라.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환경 캠페인. 최근 여러 가지 공해 문제로 지구 환경이 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폭풍, 폭우, 폭설 같은 자연재해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생활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자연재해는 사람들이 편리를 추구하면서 생기는 병폐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산업사회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준 대신 자연의 파괴와 환경오염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는데요. 이제는 자연 그대로 생명력을 존중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부모 보은의 결과. 우리가 부모 보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보은을 하였건만은 세상은 자연히 나를 위하고 귀히 알 것이며 사람의 자손은 선악간에 그 부모의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인지라. 나의 자손도 마땅히 나의 보은하는 도를 본받아 나에게 효성할 것은 물론이요, 또는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한 결과 세세생생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HLQN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보를 신앙하는 데에도 타력신과 자력신의 두 가지가 있나니 타력신은 사실로 나타난 불과 법과 승을 사실적으로 믿고 받드는 것이요 자력신은 자성 가운데 불과 법과 승을 발견하여 안으로 믿고 수행함이라. 대정경 신성품 8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인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신상하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함으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6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발자취는 땅에 남고 마음이 바란 자취는 허공에 도장 찍히며 사람의 일생 자취는 끼쳐둔 공덕으로 세상에 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품편 44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사람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죄복을 짓는 바 도인들은 형상 없는 마음에 중점을 두시나 범부들은 직접 현실에 나타나는 것만을 두렵게 아나니라. 그러나 영명한 허공 법계는 형체 없는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까지도 밝히고 보응하는지라. 우리는 몸과 입을 삼갈 것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더 무섭게 생각하여 언제나 그 나타나기 전을 먼저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 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법문입니다.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음울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에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하므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6장 법문입니다.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여기는 대한민국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방송하는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WBS 광주 원음방송은 호출보 HLQN, 주파수 FM 107.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 원음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용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9월이 열렸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너무도 많은 상처를 남긴 8월이 저물었네요. 가을의 첫 달이 열렸지만 계절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지요. 달력의 날짜는 그저 숫자일 뿐 우주의 섭리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간절기에 다음 계절을 맞을 준비와 함께 새로운 계절의 공부 자세를 갖추는 일 며칠간 이어가야겠습니다.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모든 사심잡념을 물리치고 고요한 한 마음에 머무는 시간 입정합니다.

0: 정성을 모아 월초 기원문을 올립니다.
1: 월초 기원문.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기 111년 9월 1일에 원음방송 교당 기원인 일동은 정심재계하옵고 삼가법신불 사은전에 기원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여름의 긴 폭염과 폭우 등 유난히 많은 자연재해 속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과 들녘에 무르익어가는 결실들과 함께 새로운 달 9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기도 올릴 수 있도록 후념하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은 새로운 달 9월을 맞이하며 무더운 여름을 지내는 동안 해이해졌던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고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와 사업에 정진하기로 소원하옵고 사은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경계 속에서 단련한 공부와 사업에 알찬 보람들을 알뜰히 거두어 세파에 시달리는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데 정성을 다하고자 하오니 그 없인 해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더불어 국가와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갈 상생의 이치를 깨닫게 하옵시고 물질 문명과 도덕 문명을 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두루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으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바라지만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은 서로 은혜를 모르거나 알고도 보은의 실행이 없기 때문이라 하셨나이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국가 세계의 모든 난제들이 은혜를 발견하는 감사 생활로 풀리게 하옵시고 탐욕과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놓고 더불어 잘 사는 지구촌을 만들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 데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WBS 원음방송도 대동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일원 교법을 널리 전파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앞날을 밝게 열어가고 이 세상의 문제들을 앞장서 해결하며 영생을 통해 진급의 길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하오니 WBS 원음방송이 지속 가능한 방송교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또한 이 9월에는 추원보번의 정신과 가족애를 실천하는 추석 명절이 있나이다. 각자의 뿌리를 살피고 결실에 감사 올리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한가위가 되고 보은의 시간이 되도록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기도에 동참한 기원인들의 가정가정마다 법신불 사은님의 가호와 은혜가 한량 없게 하옵시며 온 가족이 건강한 심신으로 영겁의 회복을 닦아가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신봉 추가 얻고 사배 복고 하옵나이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인도품 32장입니다. 대종사 복내정사에 계실 때 마침 큰 장마로 초당 앞 마른 못에 물이 가득함에 사방에 개구리가 모여들어 많은 올챙이가 생기었더니 얼마 후에 비가 개이고 날이 뜨거움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며칠이 못 가게 되었건만은 올챙이들은 그 속에서 꼬리를 흔들며 놀고 있는지라. 대종사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 도다. 그러나 어찌 저 올챙이들 뿐이

마르는 물 속에 올챙이 처지가 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성지의 아침 9월 첫날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법인의 달 8월을 은혜 속에 원만히 보내고 새 마음 새 희망으로 9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결실의 계절 9월은 조상들에게 감사의 향례를 올리고 가족들에게 보은하는 뜻깊은 추석 명절이 있는 달이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추석을 앞두고 가족 모두 화기로운 만남이 되고 은혜로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 주고 협력하는 상생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참 많습니다. 좋은 공기와 경치, 그리고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시 성냥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을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되며,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땐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 주의해야 하며, 차창 밖으로 담뱃불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산불 원인의 80% 이상이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많듯이 우리 스스로도 산을 보호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담양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며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며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며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잃지 말라. 그러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지낼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장 말씀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나에게 항상 잘해주던 사람이 한번 서운하게 했다고 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내가 늘 잘해주던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까지 원망을 할까 싶은 마음이 들면서 서로 간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도 있는데요. 이처럼 은혜 속에서 작고 사소한 해로움만 발견하면 귀한 인연이 낮은 인연으로 변하게 됩니다. 때문에 인연을 소중하게 맺어가기 위해서는 해로움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도움을 줄 때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이치를 잘 깨닫고 해로움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해서 나날이 진급하는 우리 원흥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4장 좌선법 좌선의 요지. 대범 좌선이라 함은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니, 망념이 쉰즉 수기가 오르고 수기가 오른즉 망념이 쉬어서 몸과 마음이 한결같으며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리라. 그러나 만일 망념이 쉬지 아니한즉 불기운이 항상 위로 올라서 온몸에 수기를 태우고 정신에 광명을 덮을지니, 사람의 몸 운전하는 것이 마치 저 기계와 같아서 수화의 기운이 아니고는 도저히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것인바, 사람의 육군기관이 모두 머리에 있으므로 볼 때나 들을 때나 생각할 때 그 육군을 운전했으면 온 몸의 화기가 자연히 머리로 집중되어 온 몸의 수기를 졸이고 태우는 것이 마치 저 등불을 켜면 기름이 닳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노심초사를 하여 무엇을 오래 생각한다든지, 또는 알력을 써서 무엇을 세밀히 본다든지, 또는 소리를 높여 무슨 말을 힘써 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얼굴이 붉어지고 입속에 침이 마르나니, 이것이 곧 화기가 위로 오르는 현상이라. 부득이 당연한 일에 육근의 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오히려 존절히 하려든 하물며 쓸데없는 망념을 끓이어 두뇌의 등불을 주야로 계속하리요. 그러므로 좌선은 이 모든 망념을 제거하고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며 일체의 화기를 내리게 하고 청정한 수기를 불어내기 위한 공부니라. 좌선의 방법. 좌선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의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나니, 자복을 펴고 반좌로 편안히 앉은 후에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리어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에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되,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나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 호흡을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며 뇌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하라.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데 필요하나, 정신 기운이 상쾌하여 눈을 감아도 수마에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는 때에는 혹 감고도 하여보라. 입은 항상 다물지며 공부를 오래하여 수승화강이 잘 되면 맑고 요란한 침이 혀 줄기와 이 사이로부터 계속하여 나올지니, 그 침을 입에 가득히 모아 가끔 삼켜내리라.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질지니, 만일 혼침에 기울어지거든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거든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의 자연의 본래 면목자리에 그쳐 있으라. 처음으로 좌선을 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침노하는데 괴로워하나니,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꾸어 놓는 것도 좋으며,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나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며 낙망하지 말라.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것과 같이 가려워지는 수가 혹 있나니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라. 삼가 긁고 만지지 말라. 좌선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말며 혹 그러한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하여 조금도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이 강거하라. 이상과 같이 오래오래 계속하면 필경 무라의 구분을 잊고 시간과 처소를 잊고 오직 원적 무별한 진경에 그쳐서 다시 없는 심락을 누리게 되리라. 좌선의 공덕. 좌선을 오래하여 그 힘을 얻고 보면 아래와 같은 열 가지 이익이 있나니 경거 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지는 것이요. 육근 동작의 순서를 얻는 것이요.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하여지는 것이요.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이요. 인내력이 생겨나는 것이요. 착심이 없어지는 것이요.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는 것이요. 자성의 해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요. 생사의 자유를 얻는 것이니라. 단전주의 필요. 대범 자선이라 함은 마음을 일경에 주하여 모든 생각을 제거함이 예로부터의 통례이니 그러므로 각각 그 주장과 방편을 따라 그 주하는 법이 실로 많으나 마음을 머리나 외경에 주한즉 생각이 동하고 기운이 올라 안정이 잘 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단전에 주한즉 생각이 잘 동하지 아니하고 기운도 잘 내리게 되어 안정을 쉽게 얻나니라. 또한 이 단전주는 좌선에만 기뇨할 뿐 아니라 위생상으로도 극히 기뇨한 법이라 마음을 단전에 주하고 옥지에서 나는 물을 많이 삼켜내리면 수화가 잘 조화되어 몸에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지며 원기가 충실해지고 심단이 되어 능히 수명을 안보하나니 이 법은 선정상으로나 위생상으로나 실로 일거 양득하는 법이니라. 가나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혹 이 단전주법을 무기의 사선에 빠진다 하여 비난을 하기도 하나 가나선은 사람을 따라 임시의 방편은 될지언정 일반적으로 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니 만일 화두만 오래 계속하면 기운이 올라 병을 얻기가 쉽고 또한 화두에 근본적으로 의심이 걸리지 않는 사람은 선의 취미를 잘 얻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좌선하는 시간과 의두 연마하는 시간을 각각 정하고 선을 할 때는 선을 하고 연구를 할 때는 연구를 하여 정과 해를 쌍전시키나니 이와 같이 하면 공적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분별에 떨어지지도 아니하여 능히 동정 없는 진여성을 체득할 수 있나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좌선법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83장 오늘 아침 좌선 때였습니다. 다음은 대성경 본문을 봉독해드립니다.

21. 한 제자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천상에 33천이 있다 하오니 그 하늘이 저 호공계 층층으로 나열되어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상 세계는 곧 공부의 정도를 구분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나니 하늘이나 땅이나 실력 갖춘 공부인 있는 곳이 곧 천상이니라. 또 여쭙기를 그 가운데 차차 천상에 올라갈수록 천인의 키가 커진다는 말씀과 의복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말씀이 있사온데 무슨 뜻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키가 커진다는 것은 도력이 향상될수록 정신 기운이 커오르는 현상을 이룬 것이요. 의복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것은 도력이 향상될수록 탁한 기운이 가라앉고 정신이 가벼워지는 현상을 이룬 것이니라. 그러나 설사 33천의 구경에 이른 천인이라도 대원 정각을 하지 못한 사람은 복이 다하면 타락하게 되나니라. 12. 조전권이 여쭙기를 제가 과거에 동리 근처에 오래된 나무를 베거나 혹 함부로 하여 벌을 받는 것이 본일이 있사온데 그러한 무정지물에도 인과 관계가 있어 그러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나무와의 인과로 그리된 것이 아니라 과거 음시대에는 몸을 받지 못한 이매망량의 무리가 많이 있어서 그러한 나무나 혹은 성황이나 명산 대천에 의지하여 어리석은 대중의 정성을 많이 받고 있다가 제 기운보다 약한 사람이 저를 해롭게 하면 혹은 병도 주고 혹은 벌도 내린 일이 없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양시대가 되어 가는지라 앞으로는 그러한 무리가 감히 인간계를 해치지 못하리라. 13.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주문을 외고 무슨 방법으로 하여야 심령이 열리어 도를 속히 통할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는 주문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오. 오직 사람의 정성 여하에 있나니 그러므로 옛날에 무식한 집신 장수 한 사람이 수도에 발심하여 한 도인에게 도를 물었더니 즉심시불이라 하는지라. 무식한 정신에 집신 세벌이라 하는 줄로 알아듣고 여러 해 동안 집신 세벌을 외고 생각하였는데 하루는 문득 정신이 열려 마음이 곧 부처인 줄을 깨달았다 하며 또 어떤 수도인은 고기를 사는데 정한 대로 떼어달라 하니 그 고기 장수가 칼을 고기에 꽂아놓고 어디가 정하고 어디가 추하냐는 물음에 도를 깨쳤다 하니 이는 도를 얻는 것이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주문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이는 말이라.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정한 바 주문이 있으니 그로써 정성을 들임이 공이 더욱 크리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변이품 11장에서 13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도가의 공부는이었습니다. 변이품 3장 법문 내용을 박재환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9 말씀하시기를 연구 공부하는데 세 가지 요긴함이 있나니 첫째는 바르게 봄이요 둘째는 바르게 알미요 셋째는 바르게 깨침인바 이 세 가지 가운데 바르게 깨침이 그 구경이 되나니라 안으로 버리고자 하되 버릴 수 없고 잊고자 하되 잊을 수 없고 숨기고자 하되 숨길 수 없으며 밖으로 기륭이 능히 그 뜻을 움직이지 못하고 순역이 능히 그 마음을 유혹하지 못하고 백 가지 묘한 것이 능히 그 생각을 끌지 못하면 이것이 이에 바르게 깨친 진경이니라. 40. 말씀하시기를 옛날 우는 선한 일을 들으면 반드시 일어나 절을 하매 좌우에서 말하되 상하를 불구하고 절하는 것이 너무 예에 과하지 않나이까 하거늘 우는 내가 절하는 것은 그 위를 보고 절하는 것이 아니요 그 선을 보고 절하였으니 선은 상하와 귀천이 없는 것이다 하셨다 하니 이는 만고의 선 좋아하는 표본이 될 만하니라. 41. 말씀하시기를 국방을 하는 데에도 육해공 삼방면의 방어가 필요한 것 같이 공부인에게도 삼방면의 항마가 필요하나니 그는 곧 순경과 역경과 공경의 세 경계라. 순경은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경계요 역경은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경계요 공경은 내 마음이 게을러진 경계니 법강 항마할 때까지는 방어에 주로 주력하고 항마 후에는 이 모든 경계를 노복처럼 부려 쓰나니라. 42. 말씀하시기를 공부를 할 때에 육신을 돌보지 않고 너무 독공을 하여 몸을 상한다거나 또는 육신만 위하고 공부에 방종하는 사람은 다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 자기의 정신과 육신의 정도를 보아 능히 놓고 능히 잡을 줄 알아야 병 없는 공부를 성취하리라. 43.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사람의 공부하는 법은 각자의 힘을 헤아려 보아서 그 경계를 능히 인내할 만하면 연이와 그렇지 못할 정도라면 미리 그 경계를 피하여 어느 정도의 실력을 길러 경계를 대치해 가나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억센 경계 속에서 억지로 경계를 이기려 하면 심신만 괴롭힐 뿐이요 아무 효력을 얻지 못하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권도편 39장에서 43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30장 내 마음 어둠이 오면이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5 대산종사 유경장학회 총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인류의 한결같은 염원은 세계 평화니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참된 도덕을 살려내야 할 것이요 참된 도덕을 살려내기로 하면 무등등한 대각도인과 무상행의 대봉공인을 많이 배출해야 하느니라. 이를 위해서는 스승님의 큰 경륜을 실현할 교역자를 양성하는 유경사업이 가장 기본이 되나니 오늘 발족하는 유경장학회가 장차 세계적인 장학재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합심합력해 주기를 바라노라. 그리하여야 스승님들께서 전해주신 법륜을 길이 굴리고 부처님의 광명을 고루 밝히며 스승님들의 법은에 보답할 수 있느니라. 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네 가지 인보가 있으니 그 하나는 사람인 자 인보요 둘은 어지린 자 인보요 셋은 참을인 자 인보요 넷은 인증할인 자 인보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보물은 바로 세상의 주인인 사람이니 그 까닭은 크고 넓은 천지 가운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심오한 진리와 무한한 사물이 있지만 사람이 없으면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인보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짐과 참음과 인증의 보배를 얻어야 하나니 첫째, 어질매 보배를 갖추려 함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인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면 천지 만물 일체 생명을 책임지고 구제할 수 없는 까닭이요. 둘째, 참음의 보배를 갖추려 함은 참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비가 있다 하더라도 참고 참고 또 참아야 참된 인격을 이룰 수 있는 까닭이요. 셋째, 인증의 보배를 갖추라 함은 하늘과 땅과 스승과 대중의 인증을 받아야 마침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까닭이니라.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네 가지 인보를 갖추어 스승님들께 보훈하는 불보살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가장 큰 기쁨은 성불재중의 서원을 가진 전무 출신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이요 나의 가장 큰 슬픔은 지나가는 말이라도 전무 출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말을 들을 때니라. 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9. 대산종사 전무 출신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는 같은 서원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전무 출신을 서원한 수겁의 동지들이니 혹 중한 병이 들거나 크게 잘못한 동지가 있더라도 끝까지 감싸고
보살펴야 하느니라. 1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를 받들면 받들수록 교단과 우리가 더욱 드러날 것이니 스스로 혼자 드러나기를 바라지 마라. 나는 내가 드러나기보다 좌우 동지들의 법위가 오르고 스승님들이 더 드러나기를 바랄 뿐이니라. 1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큰 일을 하려면 천명을 얻어야 하고 천명을 얻으려면 대중의 신망을 받아야 하며 대중의 신망을 받으려면 재생명리를 맡기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스승과 진리와 경전을 표준한 법도 있는 생활로 어떠한 재생명리의 경계를 당하여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나니 경계를 당하여 스스로 제재하면 사람이나 하늘의 제재를 받지 않으나 만약 스스로 제재하지 않으면 사람의 제재를 받게 되고 사람의 제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늘의 제재를 받게 되느니라. 1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동지들 사이에는 서로 마음을 연하고 기운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하나니 서로 직견과 의견이 각각 다를지라도 교단과 법을 위하는 마음은 다름이 없으며 각자가 맡은 바 책임은 다를지라도 그 목적과 공덕은 다 같은 까닭이니라. 그러므로 동지들 가운데 혹 실수가 있을 때 그 일은 바룰지언정 사람을 미워하지 말 것이며 그 마음을 고쳐주기로 노력할지언정 사람까지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하느니라. 참다운 동지는 마음의 상대심과 승부심이 없이 다 같이 성공하기를 염원할 뿐이요 동지의 잘한 점을 내가 잘한 것보다 더 기뻐하고 동지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여길 줄 아는 심법을 가진 사람이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온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그래서 이 자모가, 자모는, 그래서 한 가정에서도 우리가 볼 때요. 한 가정에서도 볼 때. 자모는 자모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엄부는 엄부의 역할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모는 자모의 역할을 잘하고, 엄부는 엄부의 역할을 잘해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지만이 그 가정이 말이죠. 원만하게 운영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거꾸로, 자모가 엄부 역할하고, 엄부가 자모 역할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꾸로 되는 것이죠. 그런 게요, 아이들도 말입니다요. 자모는 자모의 역할을 잘해. 그러니까 지금 참, 아이고, 참 우리나라 그 사회적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요, 뉴스를 좀, 이제, 전 뭐 TV 뉴스는 안 봅니다만도 그래도 이제 휴대폰에서 검색을 하거든요. 검색해갖고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간사님이요. 지금 서동공원에 백제시대 때 그 당시에 그 지금 냉장고, 지금 냉장고죠? 왕궁, 거기에 냉장고가 발견이 됐다. 뉴스에 떴더라니까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대단한 것이거든요. 백제시대 그 시대 때 말이죠. 왕궁이 아니면은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으로 보면 냉장고죠. 지금은 냉장고 아무나 다 안 씁니까? 그럼 여러분들 다 왕이에요. 아, 왕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말입니다. 왕이나 그렇게 만들어갖고, 그 시설을 만들어갖고 썼지. 일반 백성들이나 서민들이 썼습니까? 헛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린 지금 다 쓰잖아요. 이걸 보면요, 나 그걸 보고 그 뉴스를 보고요, 야, 내가 왕이구나. 저 왕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것도 정치에서는요, 그 엄부는요, 엄부의 역할을 제대로 지금 해야지만이 이제 엄부가 이제 그 가정이 이제 원활하게 이제 잘 이루어져 나가게 그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인류 사회에서요, 지금 이게 정치와 종교 역할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가 이제 갑시다. 이 지금 이게 정치를 자모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자모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자모는 이 어머니 아닙니까? 영어로 어머니가, 영어로 뭡니까? 마더. 이 마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마더. 근데 영어 단어 중에서요, 영어 단어 중에서요, 가장 많이 쓰는 영어 단어, 1순위, 사용의 빈도에 있어서 1순위, 영어 단어 중에서. 그 1순위가 뭔가 하면요, 마더래요. 마더. 그 1순위래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마더, 그러니까 어머니가 1순위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요, 세상에 회자되는 단어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1순위가 마더다. 이제 이렇게 누가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건 이제 봤는데 남자들이 그 강의를 많이 듣고 있었어요. 봤었는데요. 1순위가 마더다 해놓고 2순위는 그러면 뭐겠냐? 뭐겠습니까? 파더? 경선님 파더 그랬어요? 하하. 파더는 아버지는요, 10위 안에도 못 들어가요. 10위 안에도 못 들어간다니까 파더는요. 이 말을 하니까는요, 그 있는 남자들이 박장대소를 하더라니까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아, 그 내가 아버지 안 되기를 잘했어요. 저 아버지 안 되기를 잘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한 가정에서 자모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이 말입니다요.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회자되는 단어의 순서에서도 이런 것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어머니라고 하는 이제 마더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단어가 이제 세상에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회자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1: 마더가
0: 이게 이제 1순위인데 그러면은요 이제 아버지는 안 중요하냐?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자녀에게 아버지가요, 이건 해야 돼, 이건 안 해야 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가정하고, 그거를 못 가르 안 가르치는 가정하고, 자녀들이 생육하는데 똑같겠습니까? 하나도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하면요, 또 뭔가 하면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모와 엄보로 정치와 종교를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하셨지만도요, 이 자모 속에는요, 이 엄부의 역할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모 속에는 엄부의 역할도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엄부 속에는 뭔가 하면요, 자모의 역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부의 역할과 자모의 역할이 완전히 둘로 딱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엄부의 역할 속에 자모도 들어있고, 자모의 역할 속에 엄부가 해야 될 일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간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이제 현상이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요, 이제

자는 뭡니까? 사랑자죠. 사랑자는 뭡니까? 잘하는 거 보면은 잘한다. 이렇게 이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는 뭡니까? 비는 뭐예요? 잘못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잘못할까? 진정으로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슬플비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진정으로 비 슬퍼해 주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게 말입니다요. 자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은요 비의 역할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속에는 뭐가 되는가, 부모님 마음속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요, 사랑과 자가 먼저 바탕이 돼 있어요. 바탕이 돼 있지만도 그 바탕은 뭐로 나타나는가, 잘못하는 것만 이게요. 그게 이제 자비라고 하는 것이요, 상대심을 초월해 갖고 나오는 마음입니다. 상대심을 초월해 갖고 나와요. 이 말이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아니요. 상대심이 있으면은요, 저 사람 잘못하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러고는 고소한 마음이 들더라니까. 내가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그렇게 느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대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심을 초월한 절대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대자비거든요. 그래서 자와 비가 함께 가는 것이 말이죠. 이것이 그래서 종교가 가져야 될 그 역할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은 뭔가 하면요, 자비예요. 자비 덕화로서 세상 만물들을 다 키워내고 그거를 생성화육시켜내는 것이 종교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 이 말이죠. 이런 역할을 우리는 말이죠, 이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이 두 가지가요, 딱 그 이제 자모와 음보의 관계가 딱 갈라지는 것이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이게 살펴봅시다요. 세상 어쨌든 가면 중세 서양에서의 중세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문화의 암흑 시대라 그러고 신중심의 시대였죠. 이거는 뭘 말합니까? 종교가 정치를 완전히 대체해버리죠. 그래서 종교 위주로 산 시대가 뭔가 하면요, 중세 천년간이에요. 이걸 이렇게, 그게 대종사님께서요, 이 지금 교회품 36장에서 자모와 음부 이렇게 딱 갈라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면은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자모가 음부의 역할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음부의 역할을 대신한 것이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요, 중세 천년의 역사였다 이 말이죠.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그것이요. 자, 그러면 또 우리나라로 와서 한번 봅시다. 그럼 우리나라 어쩌냐, 통일신라 삼국 시대, 그때는 우리나라 종교가 뭐였습니까? 불교였죠. 제가 서울 가서 한번 법회를 한번 보면서요, 서울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자, 서울이라는 단어가, 서울이라는 거 왜 나왔냐? 우리는 서울 그러면은 뭐를 생각합니까? 수도. 수도를 서울 그러죠. 아니, 수도를 서울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만들어낸 거냐, 서울을. 내가 뭐가 만들어낸 것이라 그랬죠? 다 얘기했는데. 서울이라는 단어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냈어요? 예? 그렇죠. 건강경에 보면은요, 불이 제 사이국, 기수거, 고덕은 하사. 이렇게 시작되죠? 사이국. 사이국이라는 단어를 현장 선임이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하는데 뭐로 하는가 하면요, 신라벌. 이렇게 번역해요. 신라벌. 신라벌이라고 번역을 했다니까요. 현장 선임이 사이국을요. 그래서 신라벌. 그래서 신라 그러면은 생각나는

이 뭡니까? 신라. 아, 신라잖아요, 신라. 삼국시대 신라.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나 하면요, 사이국에서 나왔다니까. 그러면은요, 신라의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서라벌. 서라벌. 신라벌에서 서라벌이 됐어요. 신라벌, 신라벌 하다가 리얼자를 빼버리고 서라벌. 자, 서라벌, 서라벌 하다가 라자를 빼버리면 뭡니까? 서벌. 아따, 먼 서울까지 가요, 그럼. 서벌 그랬다니까. 그래서 경주를 서벌, 서벌 그랬어요. 신라벌에서 서벌로 갔어요. 서벌, 서벌 하다가 그 서벌이 뭐로 되는가 하면요, 서울. 아, 이렇게 되는 것이라니까요. 서울 알았어요, 이제. 한국의 불교 문화가 농축돼서 만들어낸 지명이 뭔가 하면 이제 서울이다, 이 말이죠. 이거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서울, 서울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깨어나라. 이거 지금요, 서울이 이렇게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가는 것인데요. 우리가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요. 그래서, 아, 보세요. 그래서 삼국시대 때는 또 이제 다 불교가 있습니까? 그렇고요. 고려까지 불교, 천년의 불교가 완전히 다 지배했죠? 종교를 다 지배 안 했습니까? 종교를요. 천년간을 한국이 말이죠. 우리나라도 저 중세하고 똑같다니까. 지금요, 서양하고도 역사의 흐름이 같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종교가 정치의 영역을 완전히 창학해버렸죠. 자, 그런가 하면은, 그 왜 지금 대종사님께서 교의품 이 36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 제가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는데, 지금 말이죠. 조선조 와갖고 또 뭐로 변했습니까? 유교로 변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뭔가 하면 유학의 바탕이었고 정치가 이루어졌죠. 이게 지금 조선조 500년간의 역사입니까? 그러면 이 역사의 흐름은 뭔가 하면요, 종교가 정치의 영역을 완전히 침해하고 그 같다 이 말이죠.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나무가 마르지 않듯이 현재의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그 용성에 복덕의 종자가 박혀 있어야 그 복락이 유여하나니 자기 마음에 어떠한 싹이 트고 있는가를 늘 살피어 좋은 싹을 기르기에 힘을 쓰라. 복덕의 종자, 복덕의 싹은 곧 신심과 공심과 자비심이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그 시, 풀꽃을 쓴 나태주 시인의 세 번째 풀꽃 작품인데요. 기운내라고 어깨를 툭툭 쳐주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왜 가진 게 없어도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태도가 오히려 좋은 인상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 덕분에 뜻밖의 기회를 얻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맞이하는 9월엔 괜히 움츠러들지 말고 당찬 모습으로 더 씩씩하게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9월 1일 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1: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2: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3: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1: 엄마, 여기 꽃.
4: 고마워.
3: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5: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8: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9: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0: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9월 1일 화요일입니다. 9월의 첫날 오늘 첫 곡은 진우션의 태권브이 듣고 왔습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가 혹시라도 좀 교만하게 보이진 않을까 지나치게 겸손을 떨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모습이 오히려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9월에는 그런 당찬 태도로 더 멋지게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9월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침마다 만나서 씩씩하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함께해보아요.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거예요. 듣고 싶은 음악들, 하고 싶은 얘기들 저에게 듬뿍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화요일이니까 오늘 3부에는 신나게 진짜 대놓고 수다 떨어보는 시간 반상회도 한번 개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부에는 신청곡 왔자요 코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7시 30분 전까지 저희에게 신청해주세요. 2부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유 불문하고 듣고 싶은 음악들 쭉 묶어서 저희에게 무작정 신청해 주시면 2부에 바로 들으실 수 있어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되는 샵 8970 오물정 누르시고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를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뒷번호 903호님께서 맞아요 맞아요 요즘 트렌드는 당당함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죠 라고.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남들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 저건 교만이야, 저건 당당함이야, 저건 자신감이야, 저건 허세야. 이게 남들을 볼 때는 이게 판단이 탁 되는데 내가 행동할 때는 그 판단이 내 스스로 하는 거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요새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진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유교 문화권이라서 또 다른 국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그 겸손하고 약간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런 성향이 더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예, 좀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내비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288님, 기운 빠지는 일들이 많았는데 9월에는 연아 씨 말처럼 기죽지 말고 살아봐야겠네요. 오늘도 특화장 덕분에 힘나는 아침 시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6288님, 기죽지 마세요. 우리 9월에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함께해 보도록 하죠. 김건모, 내일로 내일로, 이문세 피처링 규현, 그녀가 온다. 두 곡의 노래 듣고 옵니다.

김건모의 네일로 네일로, 이문세의 규현, 그녀가 온다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7시 17분 54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종행님께서 안녕하세요. 비오는 가을 아침, 올가을엔 사랑하세요. 우리 딸들에게도 사랑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어제도 우리 얘기했지만 그쵸, 9월은 가을 느낌이죠. 여러분 가을입니다. 9월의 첫날 함께하고 계세요. 청하의 노래 듣고 옵니다. 롤러코스터.

청하의 롤러코스터, 미세이의 남자 없이 잘 살아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이지형의 찰칵 전해드리고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 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메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싱싱함이 다르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성의 신선한 농특산물 이제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우리 가족 건강한 밥상을 위해 장성의 신선함을 그대로. 상촌역 2번 출구 노어촌공사 1층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서유 전기구 썸2216님께서 9월 1일 아침 가을비가 시원하네요 라고 하시면서 듣고 싶다고 골라주신 노래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해납니다. 9월의 첫날 함께하고 계세요. 2부에는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도 시인창고가 있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좀 촉촉히 내리고 있어서 그런 건지 9월의 첫날이라서 그런 건지 듣고 싶은 노래 있다 하고 손들고 오신 분들이 평소보다 꽤 많았습니다. 그중에 오늘 어떤 분의 노래를 골라놨을지 잠시 후에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배송해 드릴게요. 피처린입니다. 놀아보세요.

0: 아주 좋아.
1: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샛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죠?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9770 고객님께서 신청곡 3개 보내봐요. 이런 날씨에 생각나는 노래네요. 라며 신청하신 윤종신 고백을 앞두고 김광진의 편지 김현식 빛처럼 음악처럼까지 3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뒷번호 9770 고객님 신청곡 왔어요.

김현식 비처럼 음악처럼이었고요. 앞서 김광진의 편지 그리고 윤종신 고백을 앞두고까지 9770님께서 비오는 오늘 아침 생각나는 노래들이라고 골라주신 노래로 신청곡 배송해드렸습니다. 마음까지 촉촉해지는 것 같습니다. 2부 끝곡 에피톤 프로젝트 조예진 반짝반짝 빛나는 전해드리고요. 3부 반상회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메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3: 흔히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설명할 때 하이니 법칙 또는 1대 29대 300의 법칙을 말하는데요.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는 것은 한 번에 큰 사고가 있기 전에는 29번 정도의 조그만 사고가 있었던 것이고 그 29번 정도의 조그만 사고 이전에는 300번 정도의 사고가 일어날 뻔한 순간들이 있었다는 이론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든 그동안 누적된 습관의 결과라는 얘기인데요. 운전 중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고 그러다 보면 범퍼나 차체가 부서지는 접촉사고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전 중 사고 위기를 자주 만나거나 가벼운 접촉사고를 자주 경험하는 운전자들은 자신의 운전습관을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운전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주 위기의 순간에 닥치고 가벼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인데요. 이런 운전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가벼운 사고가 반복되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고의 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의 뜻하고 성현을 배우려거든 우선 편하고 우선 즐겁고 우선 권세 잡는 데에 눈이 어둡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사양하며 설사 부득이 그러한 경우에 처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지도 말고 타락하지도 말라. 그러면 참으로 영원한 안락, 영원한 명예, 영원한 권위를 누리게 되리라. 대정경 인도풍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1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3부 첫 곡으로 헤이의 주땜무 전해드렸습니다. 화요일 3부는요. 부담없이 여러분과 가볍게 신나게 수다 떨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가정 반성의 TMI 뇌전취 함께하는 날이에요. 오늘 시작부터 가을입니다라는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어쩐지 여러분 마음 저희 마음 진짜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어요. 올 가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월은 누가 뭐래도 가을로 접어든 계절이죠. 그렇죠? 가을. 이라고 칭해도 되고 가을이 성큼 정말 우리 코앞에 눈앞에 와 있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올가을 가을을 기다리셨나요? 올가을이 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셨나요? 올가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오늘도 방송에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방송이 끝난 직후에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하트님께서 방송 듣다가 깊이 빠져서 처음 카톡 채널에 와봅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깊이 빠지셨다고요? 넙 같은 방송이거든요. 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 자주자주 만나요. 1583님 오늘 아침도 무더운 날이네요. 그래도 며칠 후면 부산엔 기온이 좀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밭일 시작해보려고요. 김장씨앗은 다 파종했고요. 풀을 좀 뽑아야 해요. 9월의 첫날 기분 좋게 시작해보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씨앗 다 파종하셨으니 올겨울은 걱정 없네요. 1583님 그쵸? 그래요. 풀 뽑으실 날짜에 기운이 조금 선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반상회 시작해볼게요. 저스틴 팀버레이크 앤 캔드릭 얼스윈드 앤 파이어 September 전해드립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나만의 TMI. 오늘 특가정 반상회에서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세요. 특가정 반상회 TMI 대잔치. 벌써 9월이네. 7월에서 8월 넘어갈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말이야. 9월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지 않아? 왠지 모르게 가을 느낌도 나는 게. 이제 곧 있으면 옷장 정리도 해야 할 것 같고 말이야. 그 전에 우리가 올여름을 또 너무 덥게 보냈잖아. 그러니까 날이 선선해지면 하고 싶은 거. 올가을이 오면 내가 이건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거 있음 한번 얘기해볼까? 괜찮은 거 있으면 우리 반성에 이름 걸고 다 같이 뭐 해보는 것도 괜찮고 말이야. 그럼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로 자기들이 이번 가을에 꼭 하고 싶은 건 뭔지 지금 바로 보내줘. 자, 여기 커피들 한 잔씩 들면서 아주 그냥 자유롭게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들 해보자고.

가을 노래들 함께 들었어요. 서영은 가을이 오면, 윤건 가을에 만나, REF의 가을의 기억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9월의 첫날 9월 1일을 맞아서 특가장 반상회 TMI 대잔치,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을이 오면 뭐부터 하고 싶으셨는지, 가을에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기다리던 것들, 올가을에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얘기들 듬뿍 담아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저희랑 친구 맺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원음 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글 보내주시면 돼요. 3부 끝곡으로 먼데이 키즈의 가을 안부 전해드리고 4부 준비해서 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 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매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0: 김준현입니다.
1: 예.
2: 르노.
3: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김대명이 부른 가을 우체국 앞에서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1일 9월의 첫날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특가정 반상의 TMI 대잔치에서는 9월을 맞아서 우리 반상의 주민 여러분들이 올가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7315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가을에는 4대가 여행 가고 싶어요. 101세인 할머니, 76세인 엄마, 50인 저의 27살인 딸과 함께 시집기원 여행을 가고 싶어요. 꼭이요! 라고. 여행을 4대가 가는 건 너무 좋고 진짜 재밌을 것 같고 그런데 시집기원 여행이라는 타이틀은 따님한테는 비밀로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요. 네. 아무튼. 올가을에는 꼭 계획하신 4대의 가을 여행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잘 다녀오시고 어디로 어떻게 다녀오셨는지 저희에게 자랑해주세요. 공릉일사님, 가을에는 전라도 맛집 여행 가고 싶어요. 6월에는 강원도 맛집 여행했는데 9월, 10월 중에 맛집 여행 다녀오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 계절에 너무 딱 맞게 다니시네요. 여름 다가올 때는 그쵸. 시원한 강원도 너무 맛있는 것도 많고 좋고 9월, 10월에 가을 전라도 맛집 여행이라니. 이야, 요 뭐 먹을지 꼽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087님, 가을이 되니까 주위에서 결혼한다는 초대를 많이 받았어요. 올가을에 우리 아이들도 결혼해서 축하받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고요. 707 하나님, 예쁜 니트를 둥실둥실 말고 납작한 배를 뽐내며 입고 가을 여자가 되고파요. 납작한 배부터 만들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라고 보내셨어요. 근데 가을인데 납작한 배를 만들기 늦은 때는 없다고 하지만 조금 늦긴 했거든요. 707 아니면 그래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단시간 안에 좀 에너지를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납작한 배에 예쁜 니트. 가을에 너무 예쁘겠네요. 근데 0212님, 가을에는 캠핑 가보고 싶어요. 캠핑 가고 싶어서 텐트랑 이것저것 샀는데 가족들과 추억을 만들고 싶네요. 라고 하시며 글 주셨어요. 아, 그래요. 가을 캠핑도 진짜 가기 딱 좋죠. 봄, 가을이 진짜 캠핑하기에 제일 좋은 계절이잖아요. 0212님, 가을 캠핑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김미정님, 가을이 오면 유독 더웠던 올여름 지친 체력을 끌어올리고 다이어트도 할 겸 슬로우 러닝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요즘 러닝이 유행이잖아요. 초보 러너도 부담없는 슬로우 러닝이 선선한 가을 운동으로 딱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그러게 요새 또 슬로우 러닝 하는데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천천히 걷는 것보다 더 천천히 이 러닝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대요. 조금만 집중력이 흐트러져도 나도 모르게 조금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김미정님, 가을 운동 슬로우 러닝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트님, 이번 달엔 운전 연습에 매진할 생각이에요. 초보 딱지를 떼고 어디든 여유 있게 놀러 가고 싶네요. 가을 여행도 좋잖아요. 라고. 그럼요. 가을 여행 너무 좋죠. 여행하기 진짜 좋은 계절이잖아요.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좋은데 여행 가고 싶으시고 좋은데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싶으시고 이런 계획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올가을에도 풍요롭고 풍성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으셨던 것들 꼭 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 방송 끝난 직후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유의 노래예요. 가을 아침.

0: uno, dos.
1: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나이스.
2: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1: 뒷번호 4054 쓰시는 분. 비가 와서 화분들을 밖에 쪼르륵 내놓고 비 맞는 거 보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오늘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 중에 하나네요. 뒷번호 5529 쓰시는 분. 1년 12달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9월이에요. 마냥 좋아요. 한 달 내내 해피해피한 일들만 가득하길. 뒷번호 7189 쓰시는 분. 늦잠 자서 지각할 뻔했거든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딱딱딱 뚫리는 바람에 안전하게 세이프. 오늘의 행운을 연아 씨에게도 나눠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넙죽 받을게요.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 더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오늘도 아주 나이스. 이어서 루시 아니 근데 진짜 버스커버스커의 이상형 두 곡 듣고 왔습니다. 0608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오늘 저희 집에 아주 특별한 기념일이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바로 제 보물 1호가 세상에 나온 지 딱 2000일이 되는 날이에요. 2000일 동안 건강하게 자라준 우리 아기에게 고맙고 함께 밤새우며 육아 전우애를 다진 남편도 고마워. 비오는 9월의 첫날이지만 모두 행복한 시간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608님의 보물 1호가 세상에 나온 지 2000일이라니. 아, 2000일 동안 0608님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 가족 모두 더 행복한 시간들 많이 쌓아가시길 바랄게요. 축하드려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세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견모과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엔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9월 1일 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장혜진의 비가 내리는 날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관제자 여쭙기를 사원의 탑을 많이 돌면 죽은 후에 왕생 극락을 한다하와 신자들이 탑을 돌며 예배하는 일이 많사오니 사실로 그러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 육신이 돌로 만든 탑만 돌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수 화풍으로 모인 자기 육신의 탑을 자기의 마음이 항상 돌아서 살피면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 몸이 돌로 만든 탑만 돌고 육신의 탑을 마음이 돌 줄을 모른다면 어찌 그 참뜻을 알았다 하리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 둘. 마음의 가을 시작, 늦더위 마지막 라운드. 제가 느끼는 9월의 두 가지 이미지입니다. 절기상 말고 마음이 느끼는 가을, 체감하는 가을은 그 뒤고요. 그런데 또 가을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기는 아직 너무 덥고 여름의 일상을 보냅니다. 그래도 마음이 조금씩 당겨야 체감하는 가을도 빨리 올 테니까 굳이 감투를 줘야 한다면 마음이 느끼는 가을에 줄까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뱅크 가을의 전설.